0: 도시안에 사도를 용대 제심 섬을 내기 비워타 뉴쇼 유구 럭교 체대 탄찬 피기기 뿐제 링예라 람디 치신유 레리카기의 주바 규매 배봉 야전타 외주 야전케 사투 긴캄라 송경타 퇴례 피기엘라 퇴킨 주로와 김자 최동망배 디기 댐배 초외치 비해신유 디다니 남서요외 자주 러부치 미롱 인달 띵송타 까제 배준 제반이 창매 용조르 토베 미심 교회 뜸규 샤다리
1: 퇴럽 살베 표기 뜸규 약부슈브니 미창마 알긴 치유라 미창매 시에 초바인 최친 남한 큐비키 퇴럽 살베나 표기 뜸규 쉐발 강조네 철구타 철지 체미구 균댕키 초안염주타 정예기 용왕 후링 통퇴 신도르 괴바제 창마니 변종 살베 초용네 문발 체비 처텀 뉴디 시리 만츠 편종 피게기 외동 초외 중재타 미리 튠지키 지심 서모 긴캄 리스 조외 나바 서모제 렁궁앙 쉐괴바마세 퇴외 타 미튠베 초롱 기담주 대다르 렁궁앙 각부게디 렁이기 뇽 외르디네 초롱 키 따와세와타 버지 워마르디네 니츠웅외 비와 모유 타 퇴외르디네 니츠웅 워마 자주제 치고 칸조 사 퇴덤규니 미망기 치브시타 퇴럽기 빵부 치브시 점링키 비오시기 인신 만츠 레네 규말 시초부터 제도 댐베 초알 제제 체토 항삼타 무주 가신체레 디네 렁궁앙 뜸규 쉐부터 랑동앙 켜비 체디 튀럽 살베 중구 편종기 뜸규 야부시네 미티웨 망웨 튠지타 주르추 시베 시튠 제도 제 댐베 지초 정로 팅저 젠키 편종 살베 통토바 체구
0: 센트럴링계 공랑아나 출센트부티니 고주토 미창매 뒤럽살배 벽이 뜸규 야부슈투부 치유구 시크티리
2: 존에 치고비위 땅타르키스진 고연뒤 성큐르센세 롱칭키티부 가다 치기 센시부티니 벤정 롱칭니틀리콩 벽의 롱칭키 성규로 고연뒤 군중시비 레진힌
0: 现在林间，下面那么村木团呢？老个重庆是聪明种，吃过的亏气，当做穷了点呢，就亏不菜头为皮给了，你吃钱别过去，趁做不过去土，种类根据水秀皮，他给冷铺酿土白，即亏不行，谁能有修？杨过路康庄三头，扎汤木听你的叫呢，努路秋坦秋，几个人心也？老个重庆聪明种，吃过重的，吃过丢个土，有个抓不成我多呢，搞外总当出心也。 接了年多年年了，到处把壮烈酒酒切过促进，吃过地瓜当季节之后，重新抬价给特酒团队定时切不谈，团队抬价谈健康对面了参吧。有些些别最穷人点，从我酒酒这个及冷价谈不明的，当做用你这多切不谈，酒酒贵少数切吧，蒙酒明这多切不见了点呢。 水军壮烈皮革节准备女秀有个三代，当中用给你这挖起壮烈酒酒皮革节壮烈三百元呢，在当土街道给边把我谈壮板，酒酒皮革节冲着酿酒土板切月，吃过地瓜呢，别准去壮烈江边地瓜洗一把谈壮烈呢，三年铁革忙做初年切不谈皮革动员加点锻炼心理。
3: 对于人不能看到日光塔，浪子几率，人不能不显吧。壮烈团子孙女人堂妈我说的，那团点别开，壮烈白菜特别皮件都叫春金，促进岁月啦。壮烈白白秋秋天，困得那样，光景岁月。忙做一皮件用日切板，珍珠了跟着月。
0: 中国地区当季节之后，有酒切菜，新年皮季也干年三头不谈，当中用你这切菜，新年有酒了。农村民用碗，农村特别，有酒季汤面推送，地瓜季五连年参加给供米，玉米初中，这样的也装备，清早长满酒天，忙做给三家谈，全国一个俺都立切不谈切不，俺就说农酒汤我的，西子说壮烈皮季也稳吞四骨头，多些谈老将切把酒天，地瓜季汤我谈送。 这个地瓜的壮烈酒酒难着，块儿酒曲是十三岁不是？曲曲当中用它团练台阶松土之外，藤井七十七的壮板处理马杆难修脚，七吨七不弹，地瓜的马杆边角两面扛走吧。立对新年台是军舰，前天间接的停了壮烈日脚七弹，特别动我借钱呢，壮板顶脚顶他们蹦着皮鞋了，脚脚滚地当月不是？
1: gyurjula gundi dongwe gyurim na chigu de khuike thong da phar sum tho dang zang zo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nichi somdong ya tan chu ju ri ji sim ba ti gyur ju gi thong me thui rim le tian bu pan ne ji thui gi thui le phi ge le meng xi tian bu ding yu
1: kong lang na chu sen chu bu ti ne lo ga chong ye so me zong chu bu ti gu ge dang zu yong le de ne zu ku bu che tho ye phi ge le ni ji che be gor ge tin zum go ju tho zhuo le gyur ju sun xiu phi tar ye leng bu nyam tho bie ji ku ti ri
2: thu do sa bi dung gu gi kong zha di ne ta
3: 几度点别偏向给喷酒低那些三九路滚对滚酒三九路起胖子三九路滚对滚酒三九路起美容他的契机三十不定偏向龙城烟尘里过特别龙城起三九路敲对里子三九路滚对滚酒写不得是
1: 샴라나바처럼 못 유제 낙주 총결 대회 착자 착륜 서지기 당중 용례 대내 착자 착륜 차샤 뷰체 토회 피게 라군디 당외 걸기 팀좀 고제토 당탈 템벌진 대탄 송경체 시에 크브식 연준 쇼이
0: 신조링게 니웨로시링 낙주 총결 대회 착자 착륜 서지기 당지뷰 당중 용례 대내 진동 체교 타용 체디 당키 체세기 렉차타 전조기 렉차티 차자 차도인 차샤 피게르 군디동웨 구이쇼 첨볼교부타 서치용기 레순네치네 저와 스무타 뉴쇼유구이 당조경타 차자 차도인 송지키 제타시뷰 쇼슈마라조바 내토면주로코웨 송차기 딘자게린치부타 체돔게린뉴버 체로동와 미망러 샴디슈단 리스동와 제기트루토 남다비주 나레 학봉원바치규 니도니 생글로네 니도니 서초류다 송배판 총케용수 리미 척부치켄 미팅 체동감이 있게 주게 시심부터 차하우신 치니 추사게타 청춘기에 듄자디 총케용기 내 토면주 태기 뉴교타 균퀘 송차기 고코 공토바 청유
1: 当支部赞助总共来熊云检验当云检检查库于他东林别端连列做过马赛特东当云检查查车主如果他天通查端车主如果讲作业查查天端他松查托当小学列东所刚才连列所当云列这边托当三端他开连朗达米比让端这些那么上不行对于人中女子他推中团建一端托崩卡铁腾进其女儿为前部外面把车型那您听着总统三用 给别人去考虑穷了他查查查顿设计给当这边人民特别查顿给连接天洞门去天马郎林大地连接连锁你就这样的制作前年查好生闯东陪我谈这密顿就查咱们一边天洞特别接着崩卡做年给给查给各个给您云点前月 차병계뉴에퇴급이나양자야나로버토너지총회퇴급이나양자강달강이로차자차등서지기당지보니통다팔숨토미마망조게치소타디당긴송친긴기먹덕칼종댐부시리토탐릭바체사퇴망초기소티마부송바
0: 태양 能去重启对为超载超短设计给当局部当组用它超载超短列过酿土区柜台规制接续接太空切地当组用了地内被切脱当村金塔老贼杀对了工地当月被切马拉人波尔搞出吹土当月老贼更新被内车内高二米进板儿蹲土掘进培教日记开进去组起我 朝早长顿十次以十次族群起超用的客户能亏洗借天堂不切的比赛拖到马拉了超用的休息切不堂比赛朗铁堂苦力米切索不是恩的不是比了三季切约你多你三个楼参看看这组钱呢比赛村金堂提醒定价团结给那么见起休息听松就拉咱们切不够那团卡洗就洗借先到穷啊仓嘛就这那期切约 西昌尼那团三线突续运行你多你三个楼朝早长顿十次以外边切动加密就密集了休息才能切不停落空没来加车

0: Tushin, Gyoji Chungrung, Lampar Nyetu, Kang Chungya.
1: Dimdu Tete Lezendi, Kege Gyurmi Lam Choyin.
0: Tadikiki, Sensima Dini, Pencho Longchen Nyenchen Lekung, Pyoge Longchenki, Dimdu Tete Sibi Lezendi.
2: 老，吉兰特切，我那做模特切，吉兰给铁东看哪里呀？那边，胡拉，等等，我这哪种那修颜的吉兰？那
3: 谁了？
2: 老，特切，
3: 胡拉卡松不得吧？那吉兰？
2: 哪里？
3: 老，那地，我那做类似七层，七层是多少吉兰？地名卡是哪里吉兰？
2: 地地里吉兰，就等等，等下开开单选的比真气色的。
3: 啊，比真气。
2: 哦。
3: 啊，类似，老老。
2: 那地地里吉兰，就真气色的。
3: 哦，来来是老老。
2: 那地地是啥个嘛？满足于他的地，夹不牢个了。哦，来是。夹不到，对呀，开的是有的。
3: 啊，来可夹到对了呀，都是看你有呗个啦。
2: 是个啦。
3: 啊，来是来是。
2: 夹不牢的，怕有的。
3: 嗯嗯。
2: 对于你的全部是不是有的嘛？
3: 哦，来是。
2: 啊，当然，咱都是国生个的。
3: 哦，是是是。
2: 对。那地忙起来时间，就他的这些些这个的，俺这住住的呢。
3: 对，
2: 这农家的，这些人家接我了。
3: 哦，是完了，给了。
2: 啊，他本身就这边说了，人家的农家下接我噻。
3: 嗯嗯。
2: 地那老了，给了，农家我嘛的。
3: 老师。
2: 人家地起的给了，地那老了，普达人家多的给了。
3: 嗯，来了是。
2: 他们都是都是么碰到这不是多给了。
3: 哦，是给了，
2: 碰到那老的，他们找我有的给了。
3: 嗯嗯，来是来。
2: 那那种农家对人家接接接做这个事情了。
3: 哦，类似的啦。
2: 那地里事情了，铺地，稍微那样困难不的，用不着。哦。他可做那不地里事情了，俺做他们这些，嗯，投入的，他这个啷个的，这个的，到时候啷个里头在那，可嘛别的家用的。
3: 哦，别的家也是完了，可做那不的把钱省了。
2: 是的啦。
3: 老老。
2: 他其实，可你们真正是。
3: 对，每位客户讲，
2: 经常就谈的地主窝里，经常干的呀，谈的家是每位，
3: 嗯，
2: 桃花是每位，结果的，地主窝里，
3: 啊，对呀，对不对呀？现在别家也是玩的啦，
2: 对，可你那边几个的，老老，可你，送这些做好来是呢，送这嘛钱呢，桃花的几个人呢，
3: 嗯嗯，
2: 地主里啦，零给不起的，
3: 哦，类似，
2: 可零做也没不起，
3: 哦，类似，
2: 首先呢，这是零给不起的，可有一张零的草没不起，哦。
3: 그보다는게송지세지링개외부로를그약가야지매매로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좀
2: 디셔리 디 워디 디시도아이나 기크셔리
3: 어 두두
2: 자라 기크버루치
3: 응응
2: 딘지 돌아줘야 셔리
3: 로니신은 네셉스라 통계기라 터제나
2: 어
3: 통계 통계라
2: 디지르샤
3: 로 못행어 전에
2: 다 디는 기랑 저 어 직다 칠로려 직트놈 지 딱제 제베 겁리아 안지 모터 마테베스르시
3: 응응
2: 배차샤나 다 어 놈만 잡지 디단데 기크데 돌아치면은 요 푸쇼미 하고 마라 마마저비나 제자 푸쇼이는 먼저 모르던데 디치리나 신문에라잖아 또 박사 기부도 전에 가나 여러와 모르지 라버스 파자 추 예다 연심에 어 여자에서 진짜 대범에 시치리나
3: 됐으세요 진짜 윤도 좀 봐고 코디치 위버바
2: 라리기나 다디 어 단데 듄게 되네야 딜레 체어리기나 듄 누가다 겹로 누가 지구지 견해 듄디 체어 가라스나 나서야 초가 말라라디
3: 류류자
2: 양코다
3: 그 비르제야
2: 어 비르자야 소셔리
3: 누부직고 임바
2: 제일
3: 런스키라
2: 제단 기나조 단다 모트 단다 집중 야밍 데미게 SUV 든준 나로리아지 자라 지분데 말로야 김제 어디리기라
3: 아
2: 자라 지불로 차서 그 개루리
3: 어 네스
2: 나로리아 단다 눈가니 쇼마레
3: 제제제

0: nūm gāñi di shuwa chinche nūm tōngyā tāi di mīk pū shuwa chaya. Tī nā lōli ya tā tī sīrī ngā ngā kia kia shuwa na zhōng zai, fēi zhōng zai shi. Chala jīw lūgyā yuwa tā, jīw lūgyā mēbi.
1: Mēbā.
0: Nī yuwa rī kia.
1: Lēs lēs e kia.
0: Tā tī lūgyā yuwa tī ya ngā ngā zhō.
1: Jagli so jinla wo san de chenpo den zong ne ji zai mang gu ru ban la yang jala le mang gu zui bei mang gu lu gu ru ban
0: la de ta di zo mi qiao ya ne bu zam mi shu jala yang ji shu xian bun de ge lu duo le jala da bie xia ne suv qie de zo jala shu xian bu lu ne yang di pu de ge le ge le ne bu qiao qiao tu gu
1: ri le le se le
0: se ta ma xin ne yang ji de wo ming ge cha tu gu ri
1: le se le se
0: on de ji le cha
1: lo ge lan tan de di ba xia xia bi nang na zo
0: 当然最能够我要要给哦第一年最穷下啊什么呀他的别的现在的第一个穷下什么下第二个最能够肯定是这些钱我应该给了嗯能够第二个了但嗯我是当时就是呢差不多去啊嗯但多肉的那个今年了吧就几几点是用过了哦是吧你给了第一个是穿了钱呢没事第二个给了他说也没有没对也没有没但是
1: 주진할 때에서 심해 링사 오르지라 겸잔 겸사부자 어 겨라 땡기 소야 디디 코 당환디 페주 유베 미시 디 뉴브디야 쇼 쇼자 어 폴 염디 디치리 다 예용이야 겸잔이지 신문에 코 촬라친 매바 차샤나 한 착벌지 디 어 저발로 겸디 겸마르 디 겸겨 다 지금 먼저 지 라버르 차베서지 음 레스 디치리 로로 응기라게 땡기 소소왕 안나 줄랑코 망체지 바차샤나 듄기 대야 딘제 체리 체지 다 겨려 타도 디
0: 冲个地方去了那里那这你有对什么你可是给他嗯跟学费是打的这一把车下面的这边能够拿出跟这地球有哪了呀你就推荐了解我这边去嗯亚罗阿杰尔贝给了有了一个那里是这边能够拿出冲这边矿的给了嗯这当冲的他的夹不了的水夹不了的矿冲过来的嗯对应的矿切了啊那里是别下去那个那个就他的对应的呀 디나로리아 딘디주리기라 첨부체 단데 딘디주리 눔다 디게 차잔 냠도지 풀레 냠도 치나 단데 디 거부 인교셔리기라 어 레스 레스 다디안 콘 디가 레리기라 티가 레리 아 단당 안주 단데 촘레가네 단데 망쇼지리기라 음 다디 디바 차스네 제단네기라 곰숨기네 도께부루리기라 어 레스 레스 겨로데 데네 디르샤기라 디 촬라직 침베 컨데로 믹세 차부치 로 나존 디용디나
1: 직단들이잖아요. 下回开始了那给了来宁他们的里程铁东切为局里拿了两个里程给能吞贴了呀后来车里那一把车上的人那做的奔车上的人民村大的这样跟着老人嘛把这个姐姐男朋友的这些天里啊车里忙过那把宁他们的托建那修炎了那里了托建那了那你们给学点家伙了听的这么多天这些为那些里程让口大更学的学长他还是一我那做姐妹里程呢让家姐要领给学点家伙了
2: 只需要无心处，养他去，浪你去。下草为天狗体，人以为要么赢。他的气息三心不定的，平常农村养成裂孔，平原农村去，今朝天真西北来三十。

0: 부지! 러브 착시 독주! 아스! 딘자 살아!
1: 어디 유디 너로 잠아 로신 거리 추 로신 못하래
0: 아빠 야냐 치지수
1: 좀비 농기 보고 레자 립지 바리 다 수수수수 뛰다 메코타 난히지 파안조 총조 담뉴다 측 바리
0: 아빠 나 망세지
1: 족바 우나 족루 요리 인지 민지 메콜 고두에
0: 어구니 마자랑아 세단 가버리 어구 치마서베 랑가디 년신조
1: 자구노시 수수소데 풍인베
0: 급디디 메코유나 어우 단 대어
1: 카좀 잘람 소가 친제 나라 가르킬려서 아 쉐다
0: 게리소베 어 간길라 람타르 부자심리 계속 뒤도 매호연아
1: 미드 조건 하나 씩 먹어. 자고 매버 쳐뒤. 미카시니 미크 잡나. 게임 개치 대시.
2: 다좀 먹어. 야는 이제 단지 내지 봤지. 야는 년년도 독배 좋아하게지 돼.
0: 로니, 로니 라인. 계속 좀 좀 맞나. 네 아버랑 한 예초.
2: 로니 루주도 팀이 있지 잡으리
0: 워리 아파 잡아보기 시야지 니 시라 제비 니 제톱도 시에다니 몰라디 촌사샤 콩기 능미 몰라 총글 암래 시에디 당시 대시 숨기
2: 디 랑다 좋아 가르도
0: 어구 대연아 땡땡아 로봇이 그리 어구 알 럼뉴유 메콜 대제 죽로 사타 링보 땅톱시 내인 쓰기
2: 저거 동바 시에다나 자탄탱기 눌러드죠? 니업죽으시
0: 욕쇼! 샤디 냄이 과치 무슨 저거 동바 죽을 세가 중이
2: 다추!
0: 하지
3: 강주 직보 캉배 나라 러브 착시 독주디 처모 차차부도 랑니데 티네 코울 중부 양비기 수입에 울토디 락도 락
4: 연패 다 보기 제슈브나신 랑 땅마서비 시에도 또 제제되기 랑 쉬었다 나 가르쳐오래
5: 강조! 강조! 우지 샤똥나디기 랑주고 거세게 니베
2: 전정라 让大大来说，那肉不是难的，电子了肉不是难的。
5: 电子现在了呀，刚开始吃什么？
2: 现在不能是啥样药呗，就能是买了不一样药呗。
5: 啊，这公主，下个月铺子苍南路讲究嘛的，那个电子出了了单，那随时发送呢，可能是俺的老用的。
2: 村长啦，老你，也就没有期间，大大老你亲属。拿了萝卜的，你们这没把鞋捏着的个，不过这我的样子个个，这心里对不嘛呗？
5: 啊，这让个可以留不军统来嘞，什么军统嘛嘞呢？
2: 让村长嘞，让个家都比特别要嘞。
5: 公主，等我让个看住他李靖，认出来我舅妈接不接？不们轻松啊，但他不得说了比你一遍。

0: 안녕 담도 샘트 마시시
1: 깨지 마시시 예스 잡시
2: 에이 또 다피 켄츠도 허리샤
0: 아빠 겨거대다 출로즈에도 쓰기
1: 다디샤 다랑 예스 잡시 이제
0: 아빠 마지라스티
1: 자고 기타타 잔디 카네초
0: 네 얼굴에 로제 토치 공기 챘라 리고 장스기
1: 아 리고 장에
0: 어 리진기 아빠 아빠 던도디에 최소 욕겹라 긍리 바오 제스 시베 차파르주 지론 예동 겸해 주미 니르 다오주베 최조께니 뷰리 레미 양빌라 매균 챔버 포드 게릴레로 리고 장기 런구토 앙탕포 차레 기푸 이네 더 밀릭 바실라 양비 콜레티
1: 작시야디 원에 양페르레 리고 장코 양페라 타데리세
0: 아파 오글리라고 아파랑 그 삼아 딘제 마리
1: 얄배 얄배
3: 최초 송출하 잠지에라 일루 시내 스촨 천토 립송 칸주양 맹강이 군잠라 궁예 대유
4: 邓子让可这多阿姨我觉得对的你阿爸吃多阿爸哦阿爸连地看着老久了咱们故事去了邓子想去要不是让去去了什么这么呢我呀
1: 하고스
4: 아 출라 양빙네 주디 니키란 공문선 쇼인다
1: 니 정부 중두 랑 코르칠로티 겜게치 되샤 니디 통주
4: 우지 출라 키란 경아 론니 슐라 퀸진나야 다치두 디르두 니디 나 차자서두 페유네 카바질리죠 니산다야 보고 잡붙이겠어 디니에 보고 당부디 나 가다 주제 쇠고 모두 봐 게임을 쇼소 공부켜니 모두
1: 가리 랑스야 보고 디 리징즈베
4: 시 리징즈이 야비 게임 모두 자 니키라나 권다 주의 출라 로디에 나라 나리에 심나 기부 큐님이도
1: 나리 중부 다가를 안리메
4: 야비 세다야 가부여지 리샴네 리지 니마 샤오네 니마 마노부도 베르트 세다지 디그지 장람 샤르동 체조나 장단길 로디에 개요는 땅가 주시기
1: 야비 내가 제사 시했던 그리 에
4: 예 탄도 게리 레로 망부 그 시했던 그리 나도 장마 조불로도 이
1: 제나 옆에 우마 제 콜라 라수디 유배
4: 유 우마 제 콜라 베르트 시했던 제 데스 난주 야비 갸제
2: 他哪里他人不喜欢起米他们的阿爸我可以准备江南的他在下东穷不里准备江南下东姐姐听我起了吹土里了哪里给土里
1: 大姐对老女婿那个人了你先给懂了心中我懂不来 수수동라야조와통민도고창네중비숙변안了让给他要的可没把钱要买的可是他这些没进来给要的
3: 电子门干的团结更住天堂部婆母看着四川都约别勤度过老妈生那里约别那次提靠容的人心修心月
2: 阿爸他是卡尔萨啊
1: 他是张板用
2: 我是陪一个差水马的张不心虚的
1: 落地一人了去差水马东西让个刚刚阿比诺斯的
2: 妈的阿爸苍木年诺不的年让西姐姐阿不让他卡车不的苍木年诺追的
1: 让给各位女的妹苍马安要求
2: 阿爸这不马萨啊可得对我不够扩下阿不让给李静当我母亲马切擦那我都特别恰死
1: 卡里让我这阿不马勒这卡里吧
5: 波波免得波波这波波什么啥什么啥
6: 哟哟阿米诺萨阿拉说什么啥
2: 阿爸Nor salı be.
1: Oh, Norza. Joglu kecindeki Norza. Cema çembo çasona. Denziki kola, joglu lavcu a.
7: Dadzi, dadzi. Rantan dolu oyu neme be. Çözü nağı nurlu digile, lunla ledu a.
0: 你们也是在老着呢。
7: 爹子，让给咱们家的乔新投诉啊。
0: 五年，村长了。你们的，我心里骨头酥。
7: 哈哈哈哈！我的手脚吧，爹子。爹妈说，俺去忙些地主，你刚忙忙给骨头接骨哒。
0: 乔新投下，连咱们家的心里乔新投下。
8: 哈哈哈！别要我求下。爹子，俺来出来让了拉大爹一打。
0: 欧里了，爹。人命可怕了呗
2: 阿爸你让了呀春春死于嗯抵难了阿切李静登基村长了参谋呀救于俺做成都爹你来不难的你偏去短大短痛个的
1: 我的母哥
2: 那
8: 可怕的退入三百将来能行人既然给撇嘴马达呢也会有面可怕好故事
5: 爸爸我前对爹娘啊我你通过人
1: 哟阿们你去让真的啊
5: 嗯
0: 阿爸确实是的爹娘姐继续的
1: 嗯喂喂
8: 出了吞入给自己学的忙着学的
1: 这个国家这是的嘞
8: 错了这是的嘞
0: 阿爸有个女人的
1: 我杀他家人不听这点点嘞你掐杀他给找路过去
3: 中南点别坑穷提囊了主题点别鬼借 Kings 各地更主题将蓝提没吃住你个蓝面吧提名拿了落给你个蓝心一部心内心痛

0: 啊,去送應給南了,去送了了特些大金了。嗯,那是我見了,我那吃吃的是不是那些特些那些語音。樂樂時間叫過了。樂樂時間叫過。
1: 로이스모 감사함.
2: 네, 공감상래.
1: 너 감사한 셀 하시우나?
2: 수능 덥게서래.
1: 수능 덥게라. 시바 큰애이나.
2: 왜지 시장나 상능이래.
1: 네, 셀러. 리체난 추지 슈베 추짐 괜찮아내다 남베 고시지 인기랑의 수업 해야이나.
2: 아니 당도 아들은 부여인이래.
1: 네, 셀 토치.
2: 그는 아직 양지 솔라도 기도만 라다. 그는 아드바산데 드는 다르실라데 잔달라데 부인일
1: 네셀라
2: 그는 잔다 로가 당부로 쉬베 로상한디라라 부인일
1: 네세
2: 나 그런 강배 대제 중요하베 나 드린데 비 니마 다시도 나 그런 지진낭도 시리 유진 강들 니도 지가 낭도 쉬예인일
1: 네셀라
2: 다 코란 잘 나와서 둘 룽디 갈 가든 더도 난 룽디 온 제 용기는 와지
1: 네세 디크랑 기 세바간이야 추리 친디 기 디유나라 폴리나 유나
2: 라일
1: 어디네스인다
2: 로실
1: 네세
2: 룽디 잔이네 과도 용은 둘
1: 아 인기래라 매망부지게 체산 더 신야 오면 또 숨기
2: 너무 되는 남니 그 니마 잡라래 보이니
1: 네세라
2: 真的这个古拉的不会赢的嗯那是真的这当五年的他老家的居民啊他的人要去全部了吧嗯是开始吧真的当他当运昆都要投入中国的他的当运高级不会赢古拉的那是了当高级的 고음 산지 만노랑 포지 고는 양 모질 주의 시에 고르지 부지아지
1: 수세 같이 지나이나
2: 루라 녹셔 그 다지 고는 티는 거 없어
1: 네셀라 같이
2: 너 아직
1: 나
2: 냠도 세르는
1: 네셀라
2: 너

0: 랑게 소피아 이나
1: 이 당도 그래서요 시선에 냄민도 같이 향 신중 도지만 주기 대다기 하나님 비야이나
0: 네 셀라
1: 근데 이게 내려 가서 봐 줘다 근데 제도 뭔가 링주가 이젠 차이 좀지 불아용을 부여이나
0: 네 셀
1: 근데 내게 나가지
0: 노
2: Nanso, anan zon hendo gorsi edici senantu.

0: 이나 망은 두고 숨고 다 틀어 뒤든 게 하나 저 교계 망고 싶도 어느 공기 하나 저 엄지나게 숨부디게 아니 같이 생긴 행게 그 토르 녀번한 제 얘기는 정리기 메릭베 소요 곰시디 균도 다는 제 체리단 퇴병 안에 소요 곰시지 자고 나러나 셀라리안 친구 쉬고니 레즈레스 엄지라 나 헤세 하나 저 내지 강로 진비 내래 때디 코네스는 팝이나 대야 내다도 무슨 튕고 줘 봐라 하나 저 팀규 내시디래 다가라는 제 승비 제비는 제규 내시디 팝에 제리야 얘기는 내다도 무슨 카르카 튕고 유메 엄지나게 모티간 저 갈롭시 나러나
1: 네스 다 지금서 당기게 쉬비 디소 데가 저 레베게 자라 준친 저 지르바 레베 나로는 저 범에 나로도 송여레 레바 사이 진수 첨부스게 여제 레바 사이 장수 첨부스야 디소 디 자르게 장수 인수 여제 자르디 레베네 아니 가저 강라이나 자 남기 퇴뇌이나 자 강게르 마두스 제대 저 딘제 지제 디치디 아니 자디 장수 첨부 인도 아니 레벨라 차쇼 와이나 자 차장가베이나 자 딘제 이젠치디 응아 저 자르디라 준치게 여제 안디치디 응아 就起来那大白恰是那好表示，那第一次对我就起来那大白恰是那好好多，那刚拉的个，等到给这些个些个，那给这些也买不抢住呢。因为那等到广播节目就住个对对，那刚拉着急个，刚拉，手买不抢，广播节目买不抢，那是着急呢，说了，因为那刚拉的个只有呢，说了，那是，因为那那个就等到的，没着急。
2: 라브르브체
1: 먼저 저중기네 다 인식이어지.
0: 레슬레세. 퇴경은한주 년장력이 있는 착시 토의 내실이를 봐 텔레티드인 게 차악인 단 제외 내시 윤교단 진이서구 내실라서 윤교인은 양측 윤내시대 파야디 디스 숙체에 점지라 지벨라.
1: 레라.
0: 딘제 인주 좀 봐이나 다 티지게 내버스에 있는 퇴경 치료를 이야기란 주고 라서다. 다바 잠잠라서다 딘제 폐배 급 이야기는 안 도난난 거야지. 님 차차보다 딘제 길이야 편이야 야오시라 유규 만들 봐
1: 점지라. 레라.
0: 세상 아니 죄자 림보지 나야 직탄 안 대신도 기란 게 있는 이공리야 암질하게 소난손 드바 자비리아다 다그는 신기 톱갸고 자셔 비쁘다 딘데 홉다가 남비는 폐진 다 집중기네 신이부 땡기 최초로 발 람상하는 주 슈스 야가질마 두세 클릭클 슈 토비는 야 하모고베스 주 처음에 소르제마 개베서 제비는 더 균딜레 쇼르님도 쇼르 봐 집중기네 시자 메인 바 양기란 게 뉴시신다 레님도 나야 인가 잡으시라도 재산다 디테일 이야기는 대외가 다 네버 디리게 이는 토나나로 나스 제데 되고 싶으니 레슬레스 엠지라 나 제비는 다들 권래 이제 슈비인가 난 주소스 집 yung ne shi di yin da me yin ta pe ge ji ngun zin chang ma de ba la nga na zu o nga ta zi la ba bi ki ta ba ta pe ji nga chi gyu men zo sam yang ka she su su su su bi ge ji she na gu ne de yo ba la di de yin de ba am chi la ge yin ne de ngun zin chi dan tian ne yin nga zo ka lo shi na ro na
1: les ta dan dan ge kon ni song wen na ji ne ta di ge ne nga zo dan da zhi jun ge ne ta di tun du ne de lubur de tun ya din zha to jia gu jia tun ya din zha ji ri
0: les em zha
1: ta tun du ne ta di ge ne 我从国内嘛, 谢用对, 唐不得, 或者因为呢, 地军国那个没呢, 国哪用年数, 国有科用年数了, 你大腿呀, 因为呢, 你, 米小姐, 你, 热不热说起, 因为呢, 米给马通亚说了起, 因为呢, 卡的, 就是差亚说了, 因为呢, 我就等到的, 给这些个, 你, 或者给这些呀, 没不起, 因为呢, 给这些, 给这些对的, 都不对说, 自己的谁不买不说,
0: 你,
1: 出席, 怕请求的, 出连检查几几个用年, 说了, 这个呢, 因为呢, 你, 老不大, 刚不得, 着急的, 刚拉的, 修的, 买不起年说, 因为呢, 只用年说, 你, 等到家老师, 说了, 今年对不对, 你, 老百姓的, 说住年说了, 嗯, 刚不得来必用, 刚不得来呀, 滚着当地给去对, 你, 大大, 刚不得没心别说起,
0: 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嗯 ཁྱི ཕྱད མི ཡིན པའི མི སྣ ཅིག གི ཁྱི ཕྱི མི ཡོད པ ཅིག ཕོར ཉིད དང དེ དང ན མི ཡིན ནས ཤི དེ ལས ཧ གི གོ ལ མ ཆེ སོ ཡང ཉེ གི ཡོད རེས ཞུ ཡིན ལས ལས སེམ ཅི ལ དེ ནས མོ ཐུ ལ མ ཅི ལ གི ཡ གང དུ ཤུ ཐུབ དེ ཡིན ཁེ སི ད སོ སོ ཉེན འཇམ ལ ཡ གི ན ཆིབ གུན ཕོ བེ ནེ བ ཅི ད ཐོ མ ཐ རབ ལ ནང མི ཉེ རེ དང ན ཤིང གི ཆོག ཆོག མ ཁང རོན ཅི ཡོད པ ཡིན ན དེ ལམ སང ཁ

0: 디스디스잖아 미세 잡을 세토는 가레스 나를 치면 나야 주도 미기레 만자 옆손자 심슈지 옆손자 아야디나로 준야 심슈지 리르바
1: 디스
0: 준야지 신 나를 치면 나 독슬레다 참로 찌찌깽인데 무수수에 응람자스 기니르탄 안에 개신구이나 미수트 신구도 인데 삼제야 냐차제 호동안에 나를 치면 나 공부 탐구 부드네 냐차제 아니야 로시베 졸라다니든지 용어 망고 용도 와 나와니 철시지 수수에 레다 튼두지 속으로 와 님디에 차장 잼제 매부다 로시시제 매부 체시직체 또 되네 체 더원이 지능을 공부 탐고 빼왜 랍지 딘나로야 아니 체시 근제 짓고 오면 어디 더원이 딘나로 체시파 리쪽 연구 유나미나랑 게 체시 진지미지 카세병원이랑 신지 팁지간 마치 원지 체는 약도 승비
1: 근데
0: 남구 유인비나 로쟁기 랑 튼디게 대제 락바도 대래 김나게 직체 갤라게 직체한테 제 꾸제 지고라 다 되는 더원이 딘나로 녀저와리아 부주츠 역시추는 소소랑게 단도 유베 팁니네 순파치 다 돈이 걸승비 타과도 탄다 비수요 칸나로 부츠 디체 예나면 차게나로네 롭디 딘제지 응원한다 디게 이토네 인생 计划사
1: 뭐
0: 딘제 롭디스도 어디 인지 민지 탑시 스탄제 아 시나 김다게 시나제 부줄 직다 주난다 디 인다 콘주 공부 탐고 컨제스 보고 유메 디네 안 랍지 체메나리아 레스나 나랑게 컨제스 제제 조고 유메 딘조 카세브시지 지도아 온 디체장 다원니디 배주 득스다네 야고레스미
1: 네세글라 딱글라게 온데 드리 다원니 나로데 람드 야오시라나 숨길 나만스 로튼기 이규가 차 스스로로 퍼부다 스스 데메여베 로브 치모야 좋아 예베 딘데지 고도 잠바 김다게 이네레 다원네라 예슬헐레 제교와 라갈레 카스아스 숨고르발 당원 숨하나 츠 예수 껴고리 이네레 마오디 티웨간 개간 체진 되선바 다원니 나로데 이네레 글라게 최고지 차고 근데 지고 유메르발 대외견 안에 수수 되메다 양수수 정군 안에 수수 체대베 차와딘 제지 야전 고르지 소나버발 오늘 리자르 당간수 미제나로리아 미차잔로리아 당념 치슈디 님지기 추수 이슈스시드발 미차잔로 다디 카지게 님지나로리아 레가 망고 시고리 카지게 야 레스다 체토고 말이 자 추수 이슈스시드 당뇨 임비네 미수수 피주 단단 맞아게 야 미신베 카지리아 우즈투즈 망은 메조 삼성이 차와딘 제
0: 能够懂啊，他顶这样就怎么办啊？那去去俄罗斯去摸呀，越不得啊，对越能行的，看不到手里呀，家家把越买了。俺第一个不一样，我那不是属于人工的，就是你是自己，吃过的呀，端起去，毛衣，就是人家的，看着就这么着，我那是算了吧呀，心态不定在这，热些什么啥的都。
1: 当然是，他
0: 就是你是自己的嘞，他每次吃过哪里呀，越不吧？
1: 能，
0: 其实俺就退休了，吃过去多年没见面了，没得没事，差不多啊。
1: 学生，退休
0: 的。 看球，这每次的看球是这些，都是爹爹嘛，吃些什么？我那会儿他们爹呀，这不看球嘛，多不听这吃。
1: 是啥？
0: 他爹，当年当然是吃过这些，那老早子早不进那罗里呀，恐怖表示呢，也是那恐怖表呀的嘞，那爹有的生病。
1: 嗯。
0: 现在嘛，当俺这不管过去，老看球，当俺那路人谈过呢，姐姐他老中年大大，搁来猜谜给没有人吧？
1: 嗯。
0: 但你那嘛他啥嘞？老松，通知老松的搁来学习，给别恐惧的穷不吧？
1: 嗯。
0: 俺爹穷别接了呀。 到晚年的很累，姐姐，你也是去给对子吧？嗯，第一步路的退嘛，特别说吃。嗯，俺都从他们家开始，顶着松动啊，俺那干了开始，人俺只是那个咸鱼的牌子。他通知的过来看书的是，他那不是前面给我读书那家人，休息时间，俺那老师住的是啥的？
1: 嗯，
0: 俺这送你们都给。俺这送你。 不过是他的嘛，咱老着急的吧，就给他来药的嘞。工作上吧，他对我那干了工作送不到，看到送不的，这阿三姐，那不是前面那老公不读书不读啊，他还活不到呀。休息休息，老不中其他别的那么久久些，他都改了他那学那躺平是送不的，我顶这个，我顶这个那不是顶这，老是别的活儿躺平上去些，那老是急了呀，那个老你送怎么来不去？干个东北说吃的这，忙过用过多啊。 徐总，现在你听这声音，到我你大概那路呢，确实就有别人了吧？他那边那么多年，他那我就学会吃点点这，给他个细节，不住，来我做么给不起，人家得了特别大难过过的是吧？你咱不住怎样？估计俺们两个刚才呢，给人家送过都，老送过来给菜饭吃，伢是他那给送过都伢，俺得他就会现在想念伢了吧？
1: 是是。
0: 伢得了给他个我呢，他就有别多呢，也是说那吃点点这，细节呢，他就那伢我都生病，你带回去了呀？俺老是前面那路了呀，过都走送呢，可是还过头了，老。 당구대야 깔래 가르게 부래. lobjung de ba thonam ar shab che mi du khop de den nang che ka chan thonam e so chilar chimina yor de le ta ma ta sa le ka chan de lyang go

0: chesan dikelo ya lo tangu de range gabe in range chiwor kesi gabe membe labri china chu yu ba chasha sunile range de ya duru sadisem na ki de jajer ba de ya duru che che zu ba ma ta sale izi de lem su ta mi nga zo lu chung lu jin da che lo de chema che ne chik mu mem de kares na lu chema na le sun rang yi ze ka chan di chuk ju ne le na ne ta de de su wa ma ra teng de ma gu che de de sun de liu shi fan wan su san de wa de lu chema na mu ne ta ga de ta ine de le ko ra chesan di ba ru le ya chuk ju ta ma le 다망체 용구 유비체라 톡체 년년소 지기 승동아 부까지 아 죽주 탐부들 낭다민도 산데 도들이 따이네 마체는 각 제차브라 근데 인비나 죽주 탐부대 줄린 체브리 다 디멘베 투주 디나노리아 약슈슈노 로 탐고 혼네 기란게 기란게 가베 저와지를 준비나 줘야자야 손데 다 락제자야 망고 여러 랍 체면나노리아 치고 망고 비워라 지나노 줘야제다 도도 인지자야 손데 마장게이 망고 여러 봐 랍 체면나 오네 수수이도 봐 장비네 기게 망고 여러 봐 이제 장야다 도동 아니 라기디에 다수수 칠레가 라기 임베마체 도동 라기 심베든 저 그제만 라수네레 주말레네 간리야 레드스마 라기든 저 펜침부 토고도와
1: 레젤
0: 지장 아주 로 탐분에 제 수수 찰고 마셰비나 로시나로레 오네 전 부다바다 전에 보지 임바차샤서 능문에 마사시시 지야요라 다 이네레 아주도 바 코들이 안 되도가 달랍도 침이나 레 차베지 카지 달랍잖아로레야 딘제 도스도와 이제 당람데 랍자데레 디조로 사와지스네 미수수 롭초고 랍진데 날리셨는데 이제 당람데 야 출레 딘제 도스도 아니 이제 주고 담베 미시신다 간 캠베 수치 대드니 딘제 딘제 야 용셰 인기라 야 인가 좀 버 차버와
1: 너지
0: 또 데모슈와 카미르 체스 카레스 기세 니스 딘제 체비 누네 로팡고 싶지르와 딘제 투교 가찬데 칼레 그제 겨요르와 몬제니 주 딘제 도
1: 너스글라다 글라게 오네 카메 딘제 소네도 스마가니 스템고 침부스라 티브기 도제나 슈기인데 기세 탄데 롱친 듄이야 셈볼헨게게 글라게 쳔구디 세나 유비나 오네 두변 쓰스르 샤슴기라 당은서 김다기 수부주 차장로리아 이치시라는 그러발 랍치면 나로리아 추치지 김다링게게 야 부주 졸야지 두규 까면 슈조 테네민도 얼럽스 티두 남베 까블야야 김다게 도사 망부지 시고야리샤 나츠 김다 망부지게 정이기 부주 럽치모야 추두 삼바 지네니 가소리르발 니네니 부주리아 이치지에 타이나 스스랑게 타제 아스 부주리아 이치 망부시는 두 삼바 부주야 비게 고류 사브지리아 레드 아니야 예율이야 룹주 망부치다 체그리 코나츠 지도 지야기 지조데 인네데 만자지 체그리 디간리야 김다남부츠야 부주 루 루레나로네 르브능시 멤버체 예앙안 쪽이 김산 로스디 모투 되다나부군도 부주리야다 토야스메네레 세바토네레 진구나야다 돈조 하장기 계침부저 동안 타탄데 콜기라게 숨베네 주딘제 인은 안주 김다게 키도 가부 말이지 말 지단 키도 가 말이 다 김다게 부주리야 이치 고리 제라 티웨이강 친구디 참마체버 난고도와
0: 제라 다든주 만나빈르바다 팅상 체팅기 지소 손자 부주수다 람노티제 아야 높죠 멤베 남이 신다쇼야 닌가 친구 요라
1: 네
0: 진짜 어디다 친구 쇼야 개친부르샤 어딘지 좋아라다 두돈 친구 쇼야 지도데 개친부르샤 승비
1: 네
0: 단데 두두 가자니게 된지도 좀 나브 치모야 조야 토고 두주들레 말레
1: 다잔
0: 디토롱네 신응한다 수테 룽친 규제 김달링게레 남두 나니 주네 야고 요르바
1: 네
0: 때네 드그스 등은 주 십주 용구마라 칠레게 나는 야고르바 시장에 대해 친구 쇼야 주라 단데 네 주든 저 용구동아 토고 넌두 좀 봐 고고 티브 쇼르 토고 노나지 로시 딱다 디나로레야 롭존 제제 때 타마데 카레스 나 기든 수가 하고 주고 지조가니야 케말레야 라브든 데 도와 진제레 레가 제소는 고로지고 오르바
1: 주산
0: 용셰데 인기르 봐 다이냥 아주 투선 나야데 다장 계침 부르승게
1: 노세가
0: 세상 어디터네 레 친구 다 지지직 쇼야체 다디네 롭도 체모야 토고 근데스 칠레 근데스 담위메 딘제 토레야 계시 김다 근데 나니 유비나 약슈슈는 칠레 견나디데 체나르바 고난주 20만고 나요라 론네 로만고 원제 지지 근데나 아니 부주다 김다 냠도 최도나 나 주선바 딘제 승비 약슈슈는 부주츠 가메타 딘제 토고나 딘네야 다 산네 근데질이야 토고 최우메다 딘제 토레 냠 부주 되베 약슈슈는 공야데레 계침브리샤 이넬레야 김다게 디나노리아 주즈만나비나 부구수 탄다 지소기 남부 대잠 요마르바 냠노이키게 요마르바 디글레 야미 부주게 셈능 신치지 진네 딱다 메브지르바 지산 디토르야 공시 십주나 칠레 경한데 체나 판팅산 차겐나로레 디토르야 응주 베샤 디스탄제 야 딘데나니 도가 어디 주에 발람라 다 능실링게 참로게 되야다 토나 신부시나 신부구 추다 로도나 디게 갈레키베야 두시제 나와시라 메메 토네 토고 체네야 판구르와 네 주된주 친주제 말했음 미체나로레야 칠레 당부들레 하자기 개침부도 왔던 건 주선데 체는 수수 가벨레 초라 기행레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당한테 이제 다 한다 미사데 피숨 속도 오지 고도 안 진짜 디 돈에 차샤서 먼저 부추출래 수수 가베 칠레 라브지 추위나 딜이야 전부 제베 마체 도도 칠레 신베 토래야 전주 차든지 다 한다 지조가 말레 되잖아 봐 간지 테려야 준우 된베 부추 지차야게 갈래기 왜 이렇게 참 버리셨습니
1: 네스게 더 제나 안 글라게 죽도 한 수다 두교기 가창 대장기 터보 다 매베 부추 소리야 감을 소르나 쇼이
0: 아 더 달리 이쪽이 가창 대장 야오모 준비 부추 소야 아래 신백이 쉬어 조지 카레스인데 인다 팡부지게 민세 뒤름 타체시 말이 제장은 주심쇼마 체브제 아니 대외경은 저 유브데 카레스는 폭섬 남양 요리 제장 폭섬 뒤치도 만춘 무튜네 심슈마 체베토네 뒹글람도 결혼하시 어디 르와이
1: 내스가라 터진다 다들이 두주 급 딘제지다 뒹치에 글라경은 주 마오베기 르와 랍드치 모야 퇴난예 주 부주 성원의 쉬는 글라게 정구 여우시라나 솔라 김다 남을행게네 디게디 샘베지 기랑기 부르리아 람드나베 급라 토벤 스베르와 쇼히 인기랑게 드릴레잖아 쇼바 닝타브네 토제나 쇼히엔
0: 알레스레스 라리 더 콘리아게 부르나기 다직 담네 디게 셈베 지리아 덴덴 김달행게 촐리아 로기드 섬시 망부시라 충어시 당원이 카지 교야부 당여마시바 쿠란조 수수심카나 차샤비니 농규의 이체의 수수수소 근주의 팀제 망부치고르바 티규림 나르야 김다 수수의 부리아 근주의 만비의 팀제 치대비는 부구의 장로의 유배 다직 수수수소 이치치와 삼루디 자미 주야기 년가 첨부 여지 시바라
1: 시시 당는 수 이제시아디 아 당요도 삼바지 이구 만자
2: 退用过去是吧？一年来一个要么全部囤住，根据第一呢，这药膳企业买不停这几，可能嘛是。当然，新别当然是最明显一部一年来这，研究麻辣松汤、炸碗、炖菜、蒸鸡、腌泡汤、冲这的菜、炖臭鸡，这不的跟这几通过一面，定可以偷嘛是。啊，他不住看这个，俺特地别准，现在菜品的来，俺来偷过一个冲这的偷嘛松，什么三几个，俺来别准这个的，东西清楚什么三个，定这先看，今年不一年有这些，一年来让给别准吃不长嘛。
0: 金钟给你进来了呀，让给读书了呀，教育定给谁？他让谁？当然，做其他节目呢，恰恰比呢，他爹不会内部听见了呀。 제 토브디 카레 슈비는 지 냠십치야 발 시점간에 냠십치야 양응규 정병 안에 꿀치치야 하는 시 로스덴 병 안에 보디 이치 제베 있는 안 보고서 주 다시 양갸기 뽑심 숨을 티 니유알이야 이치 가지 가요스기
1: 타장시 다 부조소 원의 슈비는 이고 야오지 전부 있는 안나는 주 김다 주 보고 야지 모티 등규 제고야 게 치도 나야타 부조소 이고 야오 뭐 전부 있는 로도탕 닝도브제야 되는 김장도 수 속신타 자치 외 튜닝디 지발 제자인
0: 几个厂子呀的仓库对上班，养团三生新鲜，特效是呀的，那里参差应对上班，做应的不出去，没些人别出来呀。新看堂，同学应对，人均去女不堂，同住那边的呢，每次接的呀，可别冲着压岁的这三三栋。他认识，当然就听到几亩的下下边那里，可别养些着了。但国家忙死呢，推广的那些人，老师宁不做了的，可能随便呢，当然就可丢一年来两弄的，可丢一年来地下是呀，就马是，不得一呢，他就给个特别干吧，叔叔，俺给嘛。
2: 马车呀，杨叔叔旁边丢了呀，什么时候马车呀？看到伢给丢了呀，叔叔爹特别是不是马车吧？都不用丢了，乐动马车的我那个开心不是啥？马车不用那，俺说没车那车下边呢，他的那爹不用那嘞，他就一丢单呀的接驳车呀的，真多车的呢，真多车的，当然就错那里呀，那不是印度，印度民警，俺那说穷丢那不少，偷小的呀，也不接，大头不是吧？偷小啥的跟着一面，俺那说说也不么穷不行那嘞，印度民警，叔叔叔叔的呀，速度比较跟，你不是，有伢的，伢车不用呢。
1: 参参的呀，一脚给家长的来开车没着什么什么的。他认识，民宿的所有不一样的，但每次那个的呀，别的那么多事呀，的可能有些嘛些。实际的，他不晓得有些，他们可是只穿的，他不只穿了，一怕没只穿的，穿了全部是真。

0: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ཁྱི དང 셰브슈 뻬리 코튼 치와타 디그뷰 킬레게 레미 페주 닌슈 렘루 주바 경왕 겐송기 제덤나 초송어 제체디에 지조 용게 레남 사베낭 레슈 치켄라 투고르타 진조소 제비 지조기 쿠류 삼부식 뒤주 인시 숨바세 장준 총 미지팀 녜즈의 저와 주 주장 대만노 뻬 탈류 진당 아바라 정용기 냠치 차제 디그뷰 킬레타 뉴르제 킬레소 레미 페주 닌슈 렘루 락다 치규 다도 참네 Lianam sabi na, leishu tukin ki, tukur chi se, ngezu ki topja ta, jizo genju so, cho jukji te ki ngezu kenwa nam, nyenshur dengzho cha yu nang tuyun chay su chu di, gensung chi xin yu chi sung ba shi. Rangyong chong mi ji ting, dumji jundum todam chu riwa ni bi dakshi ba, wang cheng gang ki, Lianam sabi na leishu tukin la, jimju lezu chay ba ta, mian yun pa gu so, leri ki nyo zi rik chay gab, chui du ta, shu du, dumji so rinpa dar cha su chay ni, 경왕 겐송 최초라 진이 숨시게라 카바르데네 침루기 로그램 리슈양 최초바이 랑준총 미지팅 최진디네 기주린 쇼바 대아르티에 팅급 랑준키 지속 겐주 카치키에 초용라 캡토바 제비에 셰주 캡데 동미 인비 랑준 응원 카타 지도 제디 련남 사변나 레슈 토게 미초키 주슈탕 세곰 잠마세 소외 조준나 초 제주 지주소라 미니에 최대한 견주 가이에 망변 셰프슈 최고 배디 레남 사베나 레슈 투겐 미소디에 균남 튼디타 초아 뜨디 준 컨도 제 유치 숨마시
1: 생겨남서 탱디레 첸키 좀지 견쿠르난케 아시랍라타 제시리타 십시 첸괴난케 라부시리타 저주난케 견양타 년춘 슈켄 제시리라타 대양히 탱디 편성 생규냠자리세 년춘 슈차
2: 디카르니 헤니 대정 룽치 년치 예공 대개 룽치 이
3: 제든 치자 투도 동비다 급지 시주 디네 세제치
4: 군대 선교 망체 토네소 군총 널 퓨위신 디네 첸
3: 다데키기 생호소베 레젠디니 편정 룽치 년치 예공
5: ཁྱི དང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ར སླ 내속의 뒤지 저블린 양진의 피부에 눈뒤 하초 양사의 하세 피리 기자
6: 락도카바 뇨고시 디디네 시타 계급 섬류타 룬주기 커섭이 락도카바기 공제 티웨이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기 커섭게지 정 롱주 제초 토시러 워르나게 조교타 켄친릉신러 월 셰동게기 니시 조교 시브제 낭투 중국 디팅키 레니의 펩미 루진능로
7: 중국 디팅기 윤지 락도카바 城西亚耶了 点价鱼了 烧姜阔月底 卡巴尔塔安达马尾列去去了熊根阴界些修在龙世界内铁东年浪坎地西去卡巴尔塔这一家日子七日几个日子去曾经令给公看萨他的天年汉地里面创业贫穷龙成年成立碰培根龙成起曾经滚对滚穷西北七日的参赛那把个思修马天地里成年准备等子那么一样连接看萨俺列在年准修根地建议 天地生有关的观众设备列在那南北村决定作为车站谈生有关的些能见看你，这里是。
8: 新竹林街，我们南北村决定作为车站设备能见新鲜那肉。
7: 做你的切割娘娘

0: ramde chi xin yu. Leri ka gi nge zhe ba gyu me be bong yar zun ta ngwe zhu yar zun ke sa tu gen kam la song jong ta tuen le pi ge le tuen gen chu wa kim za ti dong mang be di ge dian be cho we chi bie xin yu. Di da ni nam sa yo we cha ju le bu qi mi ro yin dar dian song ta ga jie be zun qi ba ni chang me yong zor tu be mi sim gu we dem ju xia da ji.
1: Tuyrung sarbe pyo gi dem gu yak bu shu wani mi chang mar gen chi yu la mi chang me xie cho ba yin. Chechin namang kebi ki tuyrung sarbe na pyo gi dem gu shu bar gan zu ne char gui tan cha ji qi mi gu. Gun ding ki cho an yam ju tan reng yi gi nyong wa lu ling. Tong tui sin dur gui ba jie chang ba ni pyo jung sarbe cho yong ni nguin bar qi bi cha tam nu di si ri. Ngan chui pyo jung pi ge gi wu dong cho we zhung zhe tan mi ri tun ji ki zi sim sa mo. Geng kham lik su zho wei naba samu jie reng gui ngang xue gui ba ma se tuen wei ta mi tuen bie chou lung ki dam jue ti da le reng gui ngang gak ba ge di reng yi gi nyong wang wei la di ne chou lung ki da wa si wa ta ba ri ngwa mar di ne ni cun wei bi wa ngwa yu ta tuen wei la di ne ni cun ngwa ma ra zhu jie qi gui kang jiong sa tui dam gui ni mi mang gi chi wa xi ta tui re gi bang bu chi wa xi zem ling ki bi wa xi jie yin xin ngan cui le ne gui mar xi cu wa ta zi du dian bie cu ar ji zhe qi to Lang sam ta, ngu zhu, ga xin jie le di ne, ren gu ngang dem gu xue ba ta, rang dong ang kyo bi che di, tu re sar be zhong gui pyon zhong gi, dem gu ya bu xie ne, mi ti wei mang wei, tun zhi ta, jiu chu, xi be, xi tun, zi du jian dian be, ji cuo ren lu ting zhe jian ki, pyon zhong sar be, tong tu bar qi gu.
0: Sen zhuo ling ge kong lang ana chu sen zhu bu ti ni guo zhe tu, mi chang me, tu re sar be, pe ge dem gu ya bu xue tu ba qi gu, xi ku ti ri.
2: 오늘 최고 비위 땅타르 키스틴 고연대 성규르 센세 롱칭 키티쿠 가다 치기 센시버티니 벤정 롱칭이 틀리고 대개 롱칭기 성규르 고연대 군중 시비 레진힌
1: 센저링게 샴나 남부 최모 튜네 로고 총케르 초메종 치고 디쿠이키 당조 교르데네 조 쿠이비 세토에 피게르 니치 체베 고르키 친좀 고주투 조레 규르주 순쇼피 타르게 럼포 냠투베 지 쿠이시 세나 유슈
0: 양고로 강종 사투 자탕 모팅이 르교네 노루 초탄 초 지가 르신예 로고 총케르 초메종 치고 총데 치고 디쿠이토 규급 드랍바 최용어 돈에 가웨 좀단 출신예 제로니도 니니르 다와 초발 정례 규주 최고 총전 최고 대규 당지 겹지부 총셉 타게게 특주 견규 딩섭 제바탄 퇴례 타게 타 견감 되매라 참바 유수 시비 주종 년된 초와 규주 제게 지 랑찰 담볼 미데 당주 용니 제도 제바탄 규주 규쇼 소 제바 멍초 미제도 제바 제레 데네 수균 정례 피게게 준미 뉴쇼 유규 세데 당중 용기 니티 와기 정례 규주 피게게 조람 사발 규네 자당토 계도기 변바와 탄 조발 규주 피게게 총제 냠주 토발 체유 치고 디규니 베촌케 정례 양베 디규 시기마 탄 정례니 산에 티게 망조 촌에 체부 탄 피게 동외 가딘 퇴례 시리 퇴유링 베나 카도 일경 탄 락제 지류 냥과 뉴부 시엠바 정례 튼제 순뇌 린탕 마와사게 네튼 덴베카 조규기게 준뉴슈게 춥제 토뇨 메더 정례 뷔체 토베 피게 조교 춘지 첩진 수여라 조베 버발 축교키 쿰답 라양 광긴 수여 망조게 피게 용르 제발 전조라 겐디여 최고 대규 당지급 지비 조르주 체체 신내 피게게 간에 세토버탄 당중 용 니체 체체 신내 조르주라 넌제 미용외 은진 토비 규주기 통면 투소 디규기 올해니 생각이 국민 유미 초중 주양의 정비 김자 장말 규태 망조기 삼자 탄 총고 예겸아 도리 제바 탄 첩지 안지소 능주 탄의 시즈소 정례 피게 예문 투서 규토 독십 탄 롭종 제발 규태 디규기 대응어 탄 송지기 최고 디규기 정례 규주 남자 콜규 추시 십자 수업시 추시 당주종 탄 퇴례 탈계 송토 제와 덤진 체실 제디 쪽발 추리 마가 나슈교 치균 치부타 디귀기 마가 변조 냠례 강조바 리그 심니타 시균젠 첸덴젠 제기 팅럽 쪽례 니르교 치다 협대 동화 제체네 쪽바 경교 경급내 뽕지 피게라 규규 군디 당협시
1: 규규라 군디 동외 규림나 최고디 퀴키 통도 발솜토 당전조 퇴례 코지토 조부타 당연 퇴례 코지토도와 망초 퇴례 코지규 초부차부제 타경체디 당지켜주비

0: 토르 치바 마세 땅타 망서와 숨미게 제 삼식 대외 양준 역시 고속서 사바르 능주 총계 대외 차차 차든서지게 땅 적용 사지 군쇼 소체바 탄다
1: 차차 차든 차샤 뷰체 토에 피게러 군대 단위 고르키 친좀 고치토 땅타 튼보징 대탕 송경 체 시퀘디지 팅디 주 튼조의 치자 시베낭 첸 수상타 세이
0: Central Linke, Tandakin, Landing Yime Chongne, Penjong Lungting Yin Tele, Wong Pere Lungting Ki, Songar, Chilam Ju, Sensimatin, Sangur Gundu Gunchung Shibe, Chitin Lesenji, Alezenzo Yung Shukin, Digin Yi. Shamla number two Mutuja, Sangur Gundu Gunchung Lesena, Sangur Gundu Shibati, Sena Yupshu.
2: Sangur Garzo Sewe, Tang Segi Gurku.
0: Yang Ta Sichu Dewe, Yang Yi Diku.
2: Mangzu Tone Lingwe, Mangsim Gibuja.
0: Towe.

0: 단다 레르 데나 윤조 강가통 데모 야구제 땅 중앙의 우리 장비 호래 나도 변조 미망 김두 뒤나 따대로 샤우 친구 터지 채셔야 이
1: 줄나 데네 하고도 넘기 모든 전에 갈래 수도가 지제 줄나 지샤르 심제 매지
2: Jogo jeli do.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um nd

0: tanda ina amdu ge da mego bhagzu din je do se se che che sine ane ngan zu ge da amdu ge sa jang yu ge mang so di ge ya mego bhagzu nang la ya le ga chi ya yu ba shi ba na di da ya yong bo bo din je yu ba din je yin du zang an kong zu ya cho ya pe ge zu ya ya meng xi ya bu xi ding yu ge
1: yo di zeng ni amdu ge sa xia la men kon ba zu xie de amdu zong tong la wo di la de ni ga hong ba zu la ni tong ni xi zang ge ge lo mo yang amdu zong 장목총다르게 사샤라 샹가 샹카가 아테라 늠즈답 데보미 비킹 요 테달라 맹콘밥 쭉쭉살라 숑바리 돌라테는 샹가 샹카도 소장 그 망속은 즉 늠즈답 데바탕 통리 퍼섬 쪽바 대인지 소비 용공당 용바 비비 피디심 보송
0: 좋아
1: 다촌 용거 빈전 피디티라나 뱀시위 그 펜톡심 보송 바리 더 즉리에는 즉 람탕 녹탕 셔탕 노소장 우 살바 있나 총리 그 고모 시역바기리 시리세나 드로비 람탄 두비 니트 역포킹메나 저글리 총리 그 고모 시타마나 니닌 줌줄 그 고모 시타마나 섬리 삼노 로소도 펫지세바 데리 장조트 고마리 던디모 응소 그 사샤라 저글리에나 넘랑고 데바 니니에나 샤랑고 데바 던주 그 람신니 그 발캅 야우니 그 용람 톡테달 람섬좀 딱모 칸자스 그땡라 종양샤 마르킨저스 니데 디모 팀마마만 속창미 그 줌저더나디 초바나디 니네리 니네 마디바 뱀메시비 그 야지심 보송디

0: tini kain gi pyun chung yi tini mi yu gi ne chuo la
1: singe lingge haso chong ki me zhu kong ga zong ki ga me zin zhong kui tu ji nyam chi wei xi ge xi yu ba tie de ge ke qi nan ki yu guo wei ti li la tang jie ba da guo qi qiu ha jiang ga bu qi ge yu ni jin ne ti ge zin zhong yi tu wa ta ni ne lu yu tuo ge cha ge min na ta jie wei lu yu ge tian qin mang bu xi duo tu ge yu wei ti ni lu yu tuo ming zha qi wei huo ka xi ge yin bu shi Gamay zinjong kui tu huar kaan shi ge yubba ma se. Te tu lo yu gi tun yin samu dian bie. Zinbo song zin gambu chen su kaan yang yu bie. Tini pin chun zi du tang jin nim zinbo de bu. Gamay zinjong kui yong rib tu genbar yu yubba shi. Siam le di ge le kong gi sa gui ba sita la gi. Gamay yu guo chen nai le gyu ngu chenpo yu bie. Me zhu kong gar zong ki le je ba cilin la le. Gamay shang ki kong su ne bie huar kaan shi ge tang.
2: 전부 중공수르지 직소라나 쇼기
3: 원나스르소 나나조 탄다다델 페세산제디디레 탄다 르주소베간 셰비나 라피기 겸로 디르방안조 부르케기 두쇼
2: 올스
3: 데디제 승부
2: 어
3: 승부다 디게 소바 르주소바 첨부 승부
2: 어
3: 승부 유인디 좀 봐 부제 넘르 순징 디 승부 좀제 안포나조 베 넘르 와 디 인디다 디 당고체는 승부 가라 도세 디 쇼르야 아니 그 두고 조선 유대 정도 주다 의지 주기 나네 의지 주기 나기 담아 치고서 차서 어디 주변 쇼스 되나는 체 단다다 민토도 간 간이 여러 와 담스토야 간이야 당부진도 농부디 민토다 간이야 디 전부 두고 이산난 통부 있는 나스러와 능 능무스 다시 그 담아 찬다 되나리아 보라가다 가스 지 마지 감마지다 라가다 담아 민토야 되간 간이지
2: 쇼스
3: 간이 여래
2: 너스 고하는데 너래
3: 너스 다디 장조가 가르문의 샤세월이야 농부들 차윈 시시한테 이자가진한테 근데 동연데 딘나 산나다나나 딘나누나누스 아시고 타제나라다 밤베데 산나다나누나누스 되고와 도스라데메데 요나누스 도스데데 근데 먼저 풀게 가르잖아 차샤네 야네 동연도 야누스 네 타그란 동게 가자슈 가자닝 풀게 가자 딘나 야누스 아 담스타야 되나야 단다 치스 칸니 용다게 치스 질이 안 들고 줘서는 게 된다 단 농부 잘 담배나 아무도 보이니스 단다 윤준 잡으시라 이거 거지
2: 알았어
3: 도스 지제 직제 아니면 담스야 되나네 야 단다 먼저디 삼미야다 란지게 저거 된거 있네를 와 농부디 단다 된 파줄라 코노 샤니도 저 다 단다 쉬고 말이 코노 제부도 저 숨은 담스디 삼미야다 람제르 와
2: 오래
3: 아 미신 온조사 가사 데 삼미야고 우게
2: 마레
3: 근데 인디 좀 봐. 디 인디 좀 봐. 아니 야마데 가라스네. 디고 연지게 하세요. 야마다 오지.
2: 어, 나세.
3: 디슨 자 놈부디 메네 야마토 오지. 예스.
2: 디고 비 야마디 갸디 라가다 가이디 갸치.
3: 뭐 르마.
2: 어, 나세.
3: 어두 시제 놈부든 시스 칸니스도 민용 라미. 야메시스 칸니 칸니.
2: 나세.
3: 디 전부 두고 디네 코넨 디 민디 너스리사. 놈부디 메네 너스.
2: 어디. 아니 다다 고지기 드라 산에 드라네네 냐마 티븐기 슈크사리 송도와 안 다다야 호르칸 시가스 제거브르 베게 링에 슈샤기 딘데네 내질라 레도와 다데기 주림스케라지 송라나
3: 나스나스 다데네 마지지 티곤 조슴 산에 게나네 세샤네 징게레 고모 용전 가데르 봐 더날링이나 잡아 계산이 군데도 멋지지 간이야 된데 딜레고 얼바 딜레도 좀 봐 드룩다 페벳 탄점질이야 마 전부 주중 대야 아니 마장님이 막보는이야 미원 폴레 중부 자사 막보라디 근데 막보라디 튼주신이지 두스타나샤 디난데 비겐 루베 모두버 제지 전부 샤도와 제지 전부 샤도니 자가야 디난도가 지강이 시그디
2: 알레
3: 시그디 지고 인지 만도 다시 그 신다나 여러 봐
2: 알레
3: 디 자가야 아니 자간난데 좀 봐 디 주변 주세사지디 미세단 제버 봐 근데 자간난도가
2: 알레
3: 자간난은 디네 제지 아니 강바디 디차샤 호강기 시가 호강 시가 원제 차선을
2: 알았어
3: 뒤내 지저다 담담도 호강미도 조금 드시
2: 알았어 고대를 체면에 계란 송내하라 ཁྱི ཕྱད མི ཁྱི ཕྱི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ཁྱ
0: 대미 갸주 침뷰 벌럽 치치위 오망이 돌수 강기 빈부 림신 튐포파
1: 콜레 쪼키 차겐 시디엔 퓨기종 점링 유고 믹스 미유 탁배신

0: 티니 크잉기 편종이 티니 미기 니초라
1: 어 그랑래야다 먼저야 불간 시계에게 네골도 내래 뒤와 딱 깨라쟁기 표지 잡고 주제 손전 간부기 총유 잘라 내들한 예스 인백이 내들 내고서와 그랑게 내들 모두시 나러나스
2: 죽었어 다디 먼저 연다 고라 벽글로지 간간나래야 주제 손전 총사 너 잡아 나 동부리 원이야 대 보자 치지 몸도
1: 嗯，你们是人地的。哦，那是。
2: 对，他们这屋里呀，不长，其实不多。前些年呀，他修了呀，民族强不灵，修的多。嗯，不然民族强不灵是。嗯，你那里呀，他，你这他说的，你不然的，嗯，从这个要，那么多从这个，生不起，吃饭送，装备这里呀。嗯。俺确实在那的，这叫老吃个嘛，对吧？
1: 哦，对。
2: 这生不起啥子的，家全部吃啥子多，他是几句读书。
1: 哦，几句读书，吃上了，生不空多，用的上吧。
2: 俺确实给点那的，比那那个养龙青蛙打针的，得做不呢？
1: 那边
2: 那就得是不给卡着，等等，你那都是咱们这个那了，没什么事情，个人的，啥钱当都做事情，不能直接帮助对象那么多吧？
1: 嗯，对象，你那里呀？你，那可些说呢，直接送这个不？但不然你那种不？哦，你那种呢？你，那不送这，但得弄不？明白土皮子装，装不了吧？大概啥子的？啊，你那装不了，你那装不了。
2: 이내 정도도 봐니 손진 공로 중간에 시절에 폐주제 그러면 공로조선전에 시절에 폐쇄 보장 다 그러네 보장 디 민주 참발린스 어 근데 내 토메기 보장 민주 참발린스한테 그거 봐 컨디션아 그거 봐다 보장디 그거 봐 도스 다 니도르도 봐 어 알았어 도스 니도시 다 저쪽 그거 봐 간게 대상도 안 좋고 콩리 독수지 어 알았어
1: 다
2: 녹유나리야 도스 보장기 그거 봐다 십차고지 연말이들래 먼저 디브리나리야. 디브리당 아주 나태그와
1: 디
2: 삼미에 디브리나리야. 단도 삼미에 그 산절하가나리야. 디브리지간리야. 아주 때문에 보람민주 참발링 그 거부터 제도가도 대대지 아주 디보란디. 또 산절장데.
1: 아, 단도 사실 제조디
2: 삼미에 그 산절하가나리 예배 디브리들라 빼대지. 실수 제브리 머신에디 보람디 슈 단도디 되게 유대받는다. 아주 디 고래나나 증디도가
1: 多大这个是哦哦你们不长个学的哦大概是我们就有个我得出这个年节的片片呢我们就你们个学我们的解释的但但咱都先别给第一个第一个不长第一个第一个哦送给这些下下的都是哦那是然后感觉的送给这些下游的哦那是他有几个新旧钱一年的哦那是他那有几个搬到的不都是下下了哦那是这样有点不对那你跟我们说
2: 디제보면 한두장게 나게 미용제 또 스틱도 되잖아. 디나네 도구란 주시 던지. 제래서 그 도구란 주시. 디 던져잖아. 아니 디 미잔디 다 제고를 연이 지어 봐. 디 내가 등간 말에 갈리니 감보레스. 감보 용구레스. 디 손도 봐. 감보스 디 미세지 시간도 되다 정도 되려 봐. 그래서 로지 고무신지. 아니 감보스는 나인 세제 고랑기. 디 감보디 고랑 따위 손도 왔지. 손제 단디

0: 前部松在干部终于过了建筑学位直播提示。
1: 대미 가족 친구 블록 77위
2: 오방이
1: 돌수 강기 빈부 림신 편포파
0: 콜레 쪽키 차겐 시디엔 퓨기종 점리 유골 믹스 미유 탁배신

0: 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ཁྱི་ 산소수 퓨루기 감탄 고라 니협 속에 땡도 광세기 길이 태도 팝 여바지 누구 태주의 라제라 나버 니 누구 여바띠 탐보 디블린 침조마 임바타 니버 퍼진인 퍼진기 소재 나바 차창신 규급타 시카 키카 누구 티와 제카 디카 침조마 자바르 갸바 리카 조소 고르수 캡소아 규제기 나바 시도 망보 띵여진 샤머니 평균 디제 샴주 칸키 냐자 체유베 타르키 무고 카세기 규제기 나바 모두 슈그진 냐자 체베 타르키 무고 탐고 티니 춘도 세부진키 치리 땅 미세베 쿠세리 무고 티진 무고티 칭기랩기 튠주급소 튠기 체부시 임바타 피진제라 리미 시주시숨 아 신제라 리미 조업계 유바진 무고시부 춘다 미지게 탈구기 튜조로 체리 조부시 임바진 티니 탈구기 슝지 체리 초시리 장비 카나 듄진키 슝의 탈이 시도 무고 유바타 피토 미도 우비에타 동지 지무 개규 티니 털구기 슝디 체디 초시리 장비에 네가 듄진키 슝의 털이 시도 누구 여바타 티토 미도 우비에타 동지 지무 개규 타제 차 탐시 탈구응의 장바시 여바타 술치 크돔니 춘도 마부진키 당미세웨 탈구기 낭마 체디 춘도 응은바타 진구 신게 가부소 조우로 체유 춘도 나게 댐비 티리파 실구기 겐유자 다른 시부 태도 라제키 제주 체유바진 티기도 기니 긴지기 입파 초시레 진리 속에 겐개뷰라 기기에 카돔니 춘도 마부진키 당미세웨 괴진 타자타 티타로 시구 케신 갸춘 오가르소 털구기 리카 작바탄 타라 문도 젠키 시이 레자 줌 겐바 남은소 춘도 오신 당미세베 털구기 겐겹여진 누구티레 최갸라제 카니니 숨파라 제겨바탄 지미 둡출라 수균키 남바딘신 침주 시자 인바마세 캡슈 타타바 춘도기 조단 리바 춘다 남바르자와 부르수기 초나 차도 댐바체게 체주 댐유바진 평균 디제 샴주 칸토 냐자 체유베 타르구기 무구 니바티니 춘도 안개젠키 중니기 무디 제신유베 리무겐베 당미세베 타르구의 무구 티진 티튜주니 칭기랩게 튜주급 인바타 무구 티진체라 리미 십주시 니판 신제라 리미 주주 요진 무구 시부 춘도 미지게 탈구비 주부 여바탄 탈구 영안계 티리게 윤토 생리 중니 무디 지비 쿠리시 주부 요진 티미 쿠다타 리무니 편주 뒤제게 코륜 디엔 여바진 술시 캐돔라 탈구 영안계 도키 낭마치에 여바탄 춘도 오장탄 신제 가부지에 조체디에 타도 니가 조송진키 치리기 누구기 친한타 수시레 침주치비에 라제 피주치유바타 제시다게기 리모타 수르시 탄륜라 리게 피주치유진 타동 티딩 냠수기 미타 미도기 신주라 작바라 작비에 라제 피주치유 누구기 버지니 나냠딘라 춘다 남바라 자워시 유자 규제 태게 제냥 침묵 딘유 누구 태 딘게 这些大姐的人们呢这些的村大村别我不接了主要人民南的天天这些的电梯行动这个月子随军去建立推动什么体制忙不撇去其实月子平均电子相对看图伢子前月别他过给美国你不听呢村大三不经济主义的目的这边人民编别村大民社会 可是的去美国提人伢子的呢亲戚的群主给美国基金把他提人在了里面十九十年他差松他现在了里面就让约人美国西部的村大民族为他国给推出了七八年主不是基金把他让最他国给提的钱的源头生年主你给目的最新边 特例是主笔特规差他们先日暮哈将塞不约巴他苏日西克东尼村到阿比塔国给定到西克他穆克乘客提出加巴拉国书这个老子撇去切的米多给坑过他米多切别娘江面严格他东干特东南部殖民期大声穷主提及托家族他 真该去日暮呀要要紧，十九他我开物业，他说的今日的冷素的南巴他，人的南巴其他都当约巴他，几天他女人他个马到见他提起来，木给多他讲到，谁不说的坚决约巴，他是十一个日子我把他天南马拉他个门木当要紧。 大声庆祝的金世林，票给他交给吉他，龙的他写的七岁月半马赛，全部没人别说价，第十年票可给其他的春节时间也不进。我的老宅他春交了七大，得比人们呀，人们呢水军电把他规矩加钱不要紧，我的难道票里给别多张露水月半天呢不国际他。 提醒区委偏远全国要紧，譬如我国的苏州区就在西藏银巴塘建立了水军区南部电线，村到皮松初步松赞，却用呢隔壁七十一塘编造了人脸村徒步约巴马赛，加倍米里瓦的区人脸别的塘编造两只银巴铁月江村徒步约。
1: 咱那么错，狂徒那么错，三处八天呢？平均电站七八点半，铁路给泰国给美国国了，我最需要贴近。新闻听见，下面听见出，如果你的泰国去。 康庄三道披肩山西边，飘过越过连接缅北南披肩肃静区的高速公路，七天深究其三道南。接了七东部的解决开始了，平均越过了几家公司做法团，天天三万年平米牛不行，康庄三道了越过突然间披肩的早晚出不行。清中去龙溪区下镇镇，飘过越过连接人民县塔街村里，民用线的龙柱七八年。 慢用去打木卡拉球的线，也做结巴打了。票给改点突然说批改七年，即抢两边去留三间线，占六八线。接了启动物的解决开始了，平均他是转型。

0: 谈的你毕竟去出自救助大大日
1: 감사합니다생교로
2: 생교남서공감사샴르디안의감사합니다생교내전쇼킹중국공채당후

타 사지 차시에는 참지무 법규 냉체 실규 타 토규 토게 토규는 남팀의 름신 참시용하 양의 족찰 법규 타 대민서크위는 집어먹 굴규 성인님의 퇴소 어리 타 시제 높규 타 토규는 참시용 법규 타 사지 차시에는 참지무 법규 냉체 실규 타 토규 토게 토규 참두 토규제는 집어먹 굴의 름신 남팀규 타 사지 차시에는 참시용하 양의 족찰 법규 대민서크위는 집어용용 굴규제 시통 샴장시용기 청결 타 정청대기 남신원의 십지 쇼핑 Kesar, Jibu Mop Corny Rimshin Nam Tanku, Trotzama Shu Anchang Josumta, Trotzapa Shu Anchang Yusachu, Sumjuzer, Jibu Mop Kurku, Trotzama Shu Anchang Gutsa Shita, Trotzato Shu Anchang Yusang Sake, Nakshur Nam Tangi Rimshin, Jibu Mop Kurku, Trotzama Shu Anchang Yin Saketa, Trotzato Shu Anchang Jubdun Sachi, Payukula, Jibu Mop Kurku, Trotzama Shu Anchang Juni Sachita, Trotzato Shu Anchang Yusanga. 내동크를 남탕규 초자마시 앙창 주사초타 초자토시 앙창 뉴스초차시 생각해봐라 차비숑법규 초자마시 앙창 주지차치타 초자토시 앙창 뉴스지차고 카루크를 남탕규 초자마시 앙창개차시타 초자토시 앙창 뉴스지차초 게즈르 남팀네 름신 퇴찰법규 샬하탕토라즈벙안니초파르겹규 초자마시 앙창 초차초타 초자토시 앙창 뉴스송차시 부신의 차비숑법규 토라즈벙시냉아파르겹규 초자마시 앙창 개차드윈타 초자토시 앙창 쇼피창아 시엔사르 남탕규 초자마시 앙창 시차드윈타 초자토시 앙창 쇼고 암도르 남탕규 초자마시 앙창 레고차초타 초자토시 앙창 쇼피차초 덤슝르 지바마코르니 름시 남탕규 초자마시 앙창 초차치타 초자토시 앙창 니슈차니 소종르 남탕규 초자마시 앙창 시차초타 초자토시 앙창 쇼고 타지르 남탕규 초자마시 앙창 니창아타 초자토시 앙창 쇼균차초 딩칭르 남탕규 초자마시 앙창 숨창아타 초자토시 앙창 니슈 토롱르 남탕규 초자마시 앙창아 차치타 초자토시 앙창 니생차초 만캄르 지바마코르규 초자마시 앙창 니차초타 초자토시 앙창 니석지창아 조강르 지바마코르규 초자마시 앙창 초차초타 초자토시 앙창 니석지차치 제유르 샵숑펌니 름신 지바마코르규 초자마시 앙창 쥬앙차드윈타 초자토시 앙창 니서초차케 보정르 지바마코르규 초자마시 앙창 쥬섬차숨타 초자토시 앙창 니서초 미닝르 지바마코르규 초자마시 앙창 쥬니창아타 초자토시 앙창 니섭시 야찰 지바마코르니 름신 남탕규 초자마시 앙창 쥬차초타 초자토시 앙창 니섭게차고 난가즈르 남탕규 초자마시 앙창 니차고타 초자토시 앙창 쥬게차초 양즈르 지바마코르규 초자마시 앙창 게타 초자토시 앙창 니섭시차고 남닝르 지바마코르규 초자마시 앙창 구차숨타 초자토시 앙창 니섭시 팅르 지바마코르규 초자마시 앙창 듄창아타 초자토시 앙창 니성니차치 파저 퇴찰법내 름신 차비숑법규 토라즈부숨내 시팔겹규 초자마시 앙창아 차시타 초자토시 앙창지응아 손날 퇴찰법규 초자마시 앙창아 차숨타 초자토시 앙창지응차기 냥람의 퇴찰법내 름신 차비숑법규 초자마시 앙창구차치타 초자토시 앙창지응차초 퇴질 퇴찰법규 초자마시 앙창게타 초자토시 앙창니성니차니 배군르 남탕규 초자마시 앙창 니창아타 초자토시 앙창 쥬초차니 타즈 지바마코르규 초자마시 앙창 쥬섬차초타 초자토시 앙창 니생창아 니몰 지바마코르니 름신 남탕규 초자마시 앙창 쥬타 초자토시 앙창 니섭시차게 제시도 생각남처 탱디 남신원의 시차

0: 你看你
1: 绝对迟炸,腿多东北塔,各支四句地内塞这起。滚对生根,盲催托念索,滚穷努尔皮微信,地内迁。他的契机,三个错别,来生地内,盆中龙城,年轻领户,腿外龙城起。生根滚对滚穷西别,来迁引。
2: 你对于三个月门市不呢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门市当中三个月
0: 내속의 뒤지 저블리 양들의 뒤에 문딘 하초 양차비 하세 뒤리 기자
1: 락도 커바 뇨고시 디디네 시타 계급 섬뉴타 룬주기 커섭이 락도 커바기 광제 디웨기 레니 칸의 펩시 계급이 커섭게 정 롱주 체처 터시러 워르나게 조교타 캔친정신러 월 시동기기 니시 조교 시브제 낭투 중국 디팅키 레니의 펩니 루진낭서
2: 중국 디팅기 윤지 락도 커바 城西 야기러 딘자유라 서장 코규디 카바르타 안가 마우에 레츠치라 슝길 인지세 슈르체 롱스제네 태동년람 칸디르스이처 카바르타제 기가 르지치리 지거스이처
3: 생일링교 공감사 다드키네 한디님의 총리 변종롱 천년 천류콩 백예롱 천키 선교로 군대 군총시위 치리리 천세나바그 수슈 마틴디리 천년 준바 던즈람이라
2: 현재 감사 안에 천년 준슈겐 디기니 Tingdi Sengyur Gundu Gunjung Shibe Lezena Nampachor Jodion Zowe Chita Tan Sengyur Gundu Shie Nangzhen Kanyi Chiti Shuyue.
3: Sengyur Lingge, Nguyen Nampachor Jodion Zowe Chita Shibe Nangzhen Sengshin Naro.
2: Zonye Chige Nyamnyong Ta Becho, Dikbu Dine Chita Sebor Chi.
4: Sengyur Gundu Gunjung Lezhen Ki, Jodion Zowe Chita Nangzhen.
2: Tingdi Jodion Zowe Chita Shibe Nangzhen Na Nguyen Nampachor Gojo Tu, Mi Changme Turep Sarbe Pyoge Demgyu Yabu Shue Tupar Chigwe, Shikwebe Zomiji Nyanjun Shungyi.
3: Sengzhou Lingge, Turep Sarbe Pyoge Tu Rilong Danda Dugu Ta, Miri Tunji Jicho Dining, Mi Mang Digi Dienbu Jiyu. Pyoge Chua Gishin, Pyoge Chitu Betop Tan, Pyoge Gashin Chikin Changmane, Pyoge Demgyu Ki Dienbanwa Tan, Sarzum Ken Shada Yinba Ma Se, Tewe Ngonong Mekwebe Pyoge Demgyu Shui Ken Yari. Mimangbu, Pyoge Demgyu Yabu Shivani, Chita Le Tunbu Tan, Rikze Sarzumba Kone Gen Chi Yinbe Nguyen Chiyu. Tuntu, Didar Kala Yindi, Chi Yisim Guwe Demgyu Shui Tani, Namya Chikin Zibu Le Chungwa Shin Minbar, Nguyo Ki Chua Le Chungwa Shin Yin. Sator ne jawe miri khagi mang chokin wene juna, choa chi zam gewa, te zam ki gitu chimbo tini, mi sim gui shu gi demgyu jiri. Teyang, demzou ki kingbe salam ne, choshi chamge le shardong tobe satu lam che mala par ta, namchu gubu ne, kangsar kenden tunle tarwe par, che chin sangbo mewa ne, changwe yugu nyamtu jiwe par. Do khan tocha ne, de do khan sang par je, kim chan chang me chowar ngui reng xing ki gyundo chungwa dida ni, pe pi ge ta yar tun chungwe sun nyam tuwe chun chu si ri. Gen gun chu, gado nyongwa ne di ge denbe chowa gi gu chungwe par ki chong gu lobu chi ngui su gu nyongwa ta. Shun du chu, sa tu ting rup jen zu jun ki yar su gewa dobu nambar bang bu che ba. Chi ba cho, tu rup sarbe ni shun wo, de tang ang chang long yong xing yu. Jirdang chowe chwegi zidu dienbe tun chong di da le, tuyrev sarbe misim guiwe pyoge demgyu chubyu.
2: Diensong ta nige biwa ni pyoge demgyu ge misim gui shuge rangdang yinxing, betaba changmye ge ngui dubla dene satu liu sarba mutu zomxin yu. Shirim tu shi chukbe lejibbe chongsep ta zhugyu tu le le che xin yu jing, kongchu le ne toa shi chukdi geja mi bar nige piu ne, mangzo ge simze ta gange teko rigu jie ge netun takchu che xin yu. 탄잠 송견 조배 강정기 탄잠 댐불 송신 여진 공주 리롱 김토지와 타 댄송레 댄에 자지 계급기 사자 발목 강잠래야 송경기 계지 터송기 통매 섬두 락린 달신유 표결래 댄배 포유 특린 도시안에 사도를 용대 지심 섬을 리기 비워 타 뉴쇼 유구 럭교 체디 탄잠 피기기 뿐제 링일라 람디 치신유 烈日卡金也嘴巴居面别蹦亚尊塔我也住亚尊起撒推金卡姆拉松用塔吞列皮界了吞金卷罗瓦金藏铁东芒别地界点别错位起别行月地大尼南色右位恰巨乐不起迷容银达尔电送塔嘎界别尊切把尼仓面永足特别迷信格位登居下大日
3: 推着三边培给登居亚不学问你迷仓面跟吃鱼了迷仓面谢错不赢 车车那么可比起推着三边呢培给登居学班干做呢车轨谈车这前面轨军电器错安阳居谈人也给用完胡林通推行度规划界仓把你平中三边错用你文班切别车特女的行李安全平中批给给为东错为中介谈每日团结起这些什么健康零售周围那么什么界人规案学规划嘛些 通过他没吞别秋龙去当局提大了人规案嘎不给的人一个用完为了的呢秋龙去到我是我他不是我们的呢你存我别话我与他吞为了的呢你存我们热追接球规抗就是吞登局呢迷茫给吃不习他吞热给帮不吃不习怎么能去别我习接隐形俺吹连内居马习错不他极度点别错而接着切脱
5: 黑三堂我住感谢这里的人工案登局学不堂让动案科比切的推入三边中规平均级登局也不限的每体位忙为吞之塔就出西边西吞极度间点别基础人路停车间期平均三边通途把持轨
2: 现在连接狂浪案那次先住不停的过去途迷仓面推入三边培给登局也不学徒把持轨西快提的
1: 손에 최고 배위 땅타르 키스친 권대 성교르 센세 롱친기 띠뿌 가다 치기 센시부터니 펜정 롱친이 틀리콩 대개 롱친기 성교르 권대 권총 시비 레진힌
3: 센조링게 샴나 남부 최모 튀네 로고 총케르 초매종 치고 디퀴키 당조 교르데네 조퀴 뷔체토에 피게르 니치체베 고르키 친좀 고주토 조레 규르주 순쇼피 타르게 럼포 냠토베 지퀴시 세나 유슈
2: 양고로 강정 사투 자탕 모팅이르 교네 노루 초탄 초 지가 르신예 로고 총케르 초매종 치고 총데 치고 디퀴토 규급 조바 최모 도네 가웨 좀단 출신예 接下来年年来到处办壮烈九九切过促进超过地区党籍级级别重新台阶级特区团结定色切不谈团烈台阶谈健康对面了参拔于是西边最终年点错话九九阶级及浪尖谈不明的党族用你这都切不谈九九归宿所切吧孟秋明这都切不见了点点 水军壮烈批阶级军民女秀有个三点党总用给你这瓦给壮烈九九批阶级壮烈三百个月年在当土阶都给编包我谈壮班九九批阶级冲着娘去土班切月这部地区你别村去壮烈杨别地区行不谈壮烈你三年提给忙做初年切不谈批阶动员家庭团烈行人
3: 对于人不能看到日用他浪子纪律年关女不行吧壮烈团结孙女人他妈妈说的年团点别看壮烈不切特别批阶主角村子策进岁月了壮烈不把秋秋去困得来样关键岁月忙做一批阶用日切班增做了根据月
2: 地区党籍级级别九九七七，新年批阶级今年三头不谈，党总用你这七七，新年九九了。农村民用员运进特别，九九级当面推送地区级五年年参加级昆明玉米初中专业专别勤奖长满具体，忙做级三家谈全国级级案都立七不谈七级，按计说农局谈额的薪资说专业批阶级稳吞四归头，多些谈六种七八具体，地区级团额谈送 这个地区给壮烈九九那么着，可去取息十三岁不是？取息当作用他团练他给松土之外。 Tamzin Chesir Chedi, Jokbar Churi, Magan Nashu Gur, Chitun Chibata, Diguki Magan Benjur Yamle Kanzuba, Likdu Simir Ta, Sijun Jen, Tendian Jen Jeki, Tingrup Jolie, Nirjun Chita, Kipde Donga Chene, Jokba Yangju, Yankamne, Bungji Pigela, Gurgur, Gundi Dang Yopsi.
3: Gurgula, Gundi Dongwe Gurimna, Chigudu Kuiki, Tonda Parsumto, Dangzanzu, Tulia Kotito Zubata, Dangyan Tulia Kotito Dua.

낙생기 이외 뭐 켜봤어 내래 자제기 다시 미충봤어 내래 양매나 자제 탐이 대배 차와 디디 두에 치도 두송기 남자 뒤에 제벌 와라 두송 남자 제고배 고바양 다가래 제장 내 빼디 샤제 한계조라 가르세시에 슈구고하드 베스나 콩도 두숨지 땅와 이내래 양나 콩도 시에베 두숨지 땅와 이내래 빼티다그 난라야이나 진내 차지 타대베 요리 니내 차지 타미대베 요리 시에양 디딩슈버능신 베나 장 빵더부이나 차지 타대베래 다 두숨 쉬고 유산 차지 타 대바 당 미대바 지릭래 야이나 켜베 인상 이와디 치초고 요래 닥시엔기 이외 켜베 뒤니 차지 타 대바 혼을래 차지 타 미대바 켜베 매자 공도 두숨 걸로 중외 백하직라 닥시엔기 이와 치야 요래 백하직라니 닥시엔기 이와 치야 요 말해 빼나 공도 시에베 장더불러 이와 치에도 어 공도시에베 빵더블리나 이와치에도 양아도 공도시에베 베 니에세 주발라 니에더블리야이나 치바탄 레니 소소 터디에게 이와치에 요마데 매장 니에시베 차와디 자지타 미데버데 자지타 미데버 인자 니에시베 베딜라 차순이 슈베이나 닥시엔탄 자지 레송기 이와치에 요마데 언디 녜시베 차와티디라 두숨기 남샤 요지기 요래 공세기 녜시베 베디낭라 야이니나 녜디르 슈베르와라 슈베 진주기 러이기 소세 다 마옹바 탕 디에바 탄다 어 다가는 신기 구지제 땜바 주버레 와라 태양 진주 코네 누베 두숨 땜바레 디디디 다 안도 샴라 슈에게 낭도 카지 요데 디게 알랑고스 모두 머슈 콩라 디고게 시제 멍시 카지 시에디 개침부 인자 디링에 두숨 투보와 시에베 치다게 낭세 당보 강시 두숨 틀어 푸 메바 시에베 베테다당 조아제 모두 두두지 슈베이 더동 샤망아도 무투 디고라야 모두 슈구이 슈구베 금제 카데스는 조 투미 자와낭을 야이나 문죽 지시를 주고 겁게 치강 시부디게

0: 当代看上去新型的天呢龙庭陆地列前世列前地能平中陆地前面给人起码七零多几拉年平间大追日别过了七零南西月别先拿有秀
1: 샴라 지강 이봐 유장 피지래 군메 바스 세기 다 지강 뒤 튼다디 근데 지금 코고 와서나 걔디 문주 이게 슈게 봐 있네 양 문주 이게 찍 코날래 미주관 양나가도 대신 현다지 겹이나 두송가 문주 이게 찍 코나 임바 뒤 튼다디데 와라 뒤 튼다데 제단 맹아나라 지강 뒤 땜바데 다오나 디나 투숨치 강롱식라 운주 이게 찍코나래 머슈부디 시에고 와라 디카다스나 투숨 투부에 다 치다가 난세 니버스네데 양만나 튠춘주기 남바 니버스네데 강롱 토네 시에초그데 다오나 간저 여장 피 찍래 군메베 다 투숨기 남바딘데 오저 슈바이나 당한테 샴나야 배샤제 모두 슈초그데 배나 초미 응어 잔난도 좀 마사 좀 응어 잔난도 좀 마사 좀 응어 잔난도 좀 마사 좀 응어 잔난도 좀 마사 좀 시바더보 강시 두숨치라 푸 찌코나래 머슈벌 다양한도 예외 시지르야 시사딘데리야 있나 심스그르발라 심더블야 차촌이 시베이나 거워 사키구 심마심 거워 사키구 심마심 거워 사키구 심마사심 구지겁래 숙타가래 다다가는 신게 탁바소 응원 타듬 틴나테 응원 타듬 틴나테 응원 타듬 틴나테 구지겁라 응원 타듬 틴나테 배디리라이나 다 대타 구지 니기겁라야이나 다다장 슈거르와라 셰야 윤댄소 뭐워 카이드 차듬 틴나케 뭐워 카이드 차듬 틴나케 뭐워 카이드 차듬 틴나케 뭐워 카이드 차듬 틴나케인데부 다가는 신기 양투 뭐워 차나르 총아 총 뭐워 차나르 총아 총 뭐워 차나르 총아사 총 구지 겁래 뭐워 차나르 총아사 총도 다가는 신기 툭바 툭바를 야이는 아주 시사시에는 제스그와라 뭐워 차라 제 뭐워 차라 제 뭐워 차라 제 뭐워 차나르 줄라 제시버도부 다가는 신기 괜히서 응원 파이더 차가 차 응원 파이더 차가 차 응원 파이더 차 가사 차 구지 겁라 응원 파이더 차나르 차 가사 차 더불어라 두송과로라 응주기 이기 찍 코나래 머슈버들 배티다가 난래 나 홍도 슈버능신 자지 타 대바 당 자지 타 미대바 니가 요래 로라 니가 요래 니가 요래 대 나 두숨 시에바 인자 두숨기 이외 자지 타 대바 당 자지 타 미대바 차외 지 유도 줘라 켜버려 와라 켜버려 땅에 홍도 슈버능신 배티다가 출러 양 자지 타 대바 차외 요래 자지 타 미대바 차외 요래 슈빈바라 배차샤베이나 탁과 텐시베 텐더블루타 괜히 차 세기 차더블이나 자제 타대버리 로라 타대버리 타대버이나 당신탕 자제 레숨기 이외 켜뷰이마 니로라 다원디 응원 타동 텐나 텐당 응원 파야다 차가 차더블이야 차주니 시에버이나 텐당 차 니기 랑짱발 내베 숙디토네 로라 티네레 차이네레 베티레 차촌이 시에베나 랑짱발 내베 숙디토네 다 뭐보 딱시엔 쪼 강탕 강야 세미투버데 금제 가리네 로 금제 가레스나 단다당 마오니 급러야이나 니가 숙직레 어머 타름 티나 텐세 숙 다가랑데 마오말레 다가레라 단다월레 다가레 로알라 제자 디니니가 숙직 인자 숙 딘데치 랑장발레 네베 급러 숙 디토네 다 투숨 당어보 딱시엔라 소바 강당 강야 세 미투브레 계시 티 차더뷰 와라 어 뭐부터 시엔탕 차

0: 생각나면서 공감사 디링기 응안주를 제안하러 별랑 교조 면지캉 레네디가기 지레면바 준기라든지 쉬네 티균네시 거기 닥주티엘이야 그리시고 삼죠 암지라 공감사
1: 조종바 공감사 자치회 생길림지 감사
2: 매도 예사를 야구시고요나 니오요로 땡고요바탄 매제 디기 땡부시고요나 디탕라 땡고요 디탕 매배 초와라 디기 링덥 체신 대당 매배 매질을 중재 링진 지양미 대당니 매질규노로 자치슈티이라 남균안주 회교 조대슈티양이 대당 랑기라도 유두 니바르도 낙지 강리치굴
0: 생각나면서 다 전화된 게 다디타니 디기 딘베 소의 멍시 인라 김자 메정머리 디기기 중재야인 더 관을 쉬우면 신 디링기 레젠디나 러러는 주 냠도 더 망조기 초월 슈긴 첨부 소신베 내시디 칩균시 다 지게 돈의 슈비기는 중풍 세야되도 관 당연히 신 나우초 중의 스거시 팀안 점린 최대 직조기 동지 다베이나 러리를 점린 용수 미차 사야 줄하러 칩균기 내시디 포고 유바타 양갱원의 직차샤비기는 내시디니 미만기 최소한 디탄러 뇌스동외 조유 내시 제시 임바타 양중원의 차샤비기는 다 서버터의 코리오타 조의 굶시를 띠인지 내시디지 응용과 제규디기는 하자 캔칸치워시도 유르샤성비 다마시 양경정기 면주 레튜민의 주요 내시디 응용과 면주 테리아기는 춤제드머송 유르드성원시 톱여리디래 다 내시디 응용과디이나 다 면부 코넨 레그머인발 안조 민메릉어리 창매 영이기 대단기 갱고와시 제규디이나 하자 캔치부지리 성빌 젠터링기 다급스법의 주요나 듀인지 엄지라는 당도근지 슈디오브디기는 엄지라게이나 칩균기네 세디 영이 근데지를 쓰기 유메디 맞아 뭐 주시다라나 시구인
1: 네스 저쯤 세야디나 나제 니르쿠 요리다 디준네 토강니시디
0: 레셈차
1: 칩 세야디 아니 맞아 차칩 나자지다 롱지 나자 니스 이거지
0: 라
1: 차치 세야디 맞아 니준네 다 청롱 페비 나자 아니 맞아 디준 가게라 차시 토 나자 쓰기도와
0: 네스
1: 딘제게 젠체제 아니 맞아 조디 레베기 나자지로 봐 레베 나로게 차츠디 되제 레베 나로 차 순조디라네 차치 나자 쓰기요지
0: 라
1: 아니 양 나자 단단 맞아 레베 나로게 차츠 나로라 아니 청린 딘자 차제 디게 차츠 가제 차디 야부지 주무토야 딘제게 나자 네 롱지기 나자세 나자 딘제 니르 얘기 요제
0: 네스네스 엄지나 담지라가 콘을 숨는 신경은 주 팁경기 내딩문에 차샤비기나 다 레베나 차규야 딘데지 띵비기는 특집 담당는 신경 롱집스 라서고 링니리야 요르 숨디르발 레스레세 다 뒤경은 주 초에 나러리 이내레 팁경기 내시데 포녀디기나 다 균통 담당는 신경 망고 시통에 유도부 지르도 안 딘제 인도선 바이기나 다 팁경기 내시디 코 중요하게 교경도 무슨 저 바투 요람지라
1: 네스 다 맞아 주중기 나자들라 아니 주신시들라다 맞아 블루스룽원이시들 아니 나자게 주디소 롱치베겐 순림만디어제
0: 나
1: 아니 딜라 젠어조 튜든세 주시게 젠시슈들 아니 데 청롱당딘제 페초그 나자총 이면나 아니 맞아 메조당디게 냠제마쇼와 소라체제 아니 청년딘제 페다 베차선나 맞아 진니스쿠 나자스그도와
0: 나지나지
1: 아니 차샤 차농로 시치당디게 페제 아니 차디 카르친 차샤 페위 나자스그도와
0: 원시
1: 아니 맞아 사바우게데 아니 맞아 소롱당디게 마요

0: Abigina, Kuala Mzilaga Subanansi, Totip Lungjin Yodis, Dina Lole Lung Tipdigina, Niji Pose, the Gachit Junaka Juburulia, Mang Yorisumbridval, Tangan Zutu Yung, Nedo Menju Tiagi, Tawa, the Jung Shenzam Shunem into the Tiziki Kimbegina, Neoga Tudo, then Ringing in Damia Yube, Nomita and Tobotom Kurunzi, the Yubina, Tudoria, Mengalia, Murti Nambate, and Kugazi Singalia Yashuna, and Yamanina Sumpar, so Supigazi Nishi, Chitu Nichito, Rural Menju, the Chetuma, Ramanga Limnesi, Tiziki Kimbegina, and Shine Mengal Tipidus. 암질라
1: Then
0: 나라나
1: 세간에 가서 뇽부지 땡야 돼 조르샤
0: 레세
1: 다 가서 거세 있는 자 말세 있는 자 강가 뇽부지 땡야
0: 라
1: 배차선의 차다 되게 토부 멤버 샤이나라 샤나로라 츠리다 되게 샤치다 이미나 리탄 소르다 샤준조고 코아다 된자 샤치 토부 용조 된자 땡주 멤버 다 가서 세이나 군인의 세나로 군다 뇽본 뒤대

0: 연지라.
1: 너
0: 더트린 키스는 술락도 가바기 체진 이내 자 총슝다 간이 분치 최디야. 링방 쉬기 지시디 투교기 거지도 안.
1: 제시 투교 유배 마체 등도 충교였다.
0: 다장.
1: 제일다 로치기 투교디 차자웅 아니 단 잡지발.
0: 또
1: 단대 찰세비나 투교기 최지 가잔티니 영자 체유부지 시용디 김장 카지나 오늘 거제 킹여시. 야 김장 카지나 심도게 킹여시. 그런 게 챈티 제지도에.
0: 제일다 제장 로다기 믹세게 투수 팀제지 샤용부 유도 삼바 탈롱원리 차샤비나 오늘 수이디 센디나 로야 임부이나 로드치모야 튕킹 히부주타 김다리야. 로친키 담가 컨제치 구민탕 치기 지 찰구 컨제치 구민탕당 신비 로판 충웨 김다탕 부조리기는 이수게 카미 카지 신도 침부충스
1: 타장시 전에 티링기 김장롭스난 채나랑난치 군주님버 겐포진라 제도된지 슈제가지 김다탕 부조치 제외 추베 마원려야 다 컨제치 카쇼 구미 테그낭 튕치 치디시 나나 스냠지 제나도
2: nganzu kaba ge ma nyu yan de nganzu pa ge ba cha sha sun le nam sa nganzu ta ka chang ge ji chi sa be nam ju di su su su nyam ma be su chi nam du shi ting du wa won ji ji yong du cha sa yao shu shu ne kim da zu din to le ya da ga zhang le ya ka chang di ji ga me sun ya de nyong da na ne ya wo yo ri sen bi ba tu ju dan be ta me ju zhe di tuan cha bi ba yao shu shu ne mo ne nganzu kim da ling ge ye din ji ma na ro na shu ya ng le bi gu shu ya de ka le sen ta ti ring ge tu ju ge jang zhe di ta bi ge bi shi dan be ge ng ge an ti

0: 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我们的人都是 罗汤公的内差别激烈，俺让个起来，让个起来他端起来吧，起来让个开了大庙嘞。之前那给咱起来我呢，叔叔改变那不是内有给的是吧？内起来弄我呢给咱个钱都用过了吧？叔叔改变起来也不算账，到底来要学几钱？到开始干啥的端起来，起来叔叔马上的满足感面等着穷月饼呢。爹呀，都入去上面买不起是吧？俺经济经济的马心钱乌土，俺马心钱乌土是些，一再的了马不马不当，俺老种钱和上面买不起的吃住了。其实第一个路呀，老汤锅的呀，让给改变人的让给吃过了。其实改变买了不起那吃鱼吧，吃虾算了。让给爹呀，都入啥子什么了，记得下节了吧？爹了呀，都入吃些准是吧？马他生了一再的乱不说，但没俺做老种老种大钱，老不吃么钱呢？基本买不开了是，那就前面那里说让一再干啥的出去那乱了，俺那他。你死过没来听过你满过去给你死过六十分万岁生的真的哇你那不清明呢我那他个的但你那地里用过了其实你不如了呀出去他们轮子但忙起来用过又不起来都之前两年说起个死动啊不怕去出去他们的能大名都生的都得了但你那马前呢靠车差不多等这一边呢出去他们的就连车不得但地面被推出地上了呀要学生老汤过后呢给他们搞呗乔华吉的准备呢人家讲呀算的但老子讲呀满过有那不清明呢其实芒果比我吧你让我觉得的他都应急讲呀算的你马上给你芒果有吧那就前面呢我那岁数的吧讲别人给你芒果有吧那顶着讲呀的他都你拉给的耶但是说起来个拉给一面嘛这他都拉给心别顶着可这芒果让说你了就嘛来那干了来对什么拉给顶着偏听不透过多啊
1: 那是
0: 其实我就我唐不那些岁数吃过嘛这边呢我心那了我那钱呢不大把大钱也不急你把钱下说我那马擦洗洗起来有吧但一年来这都把我口对了你懂啊但老子前面呢来差别去看起来老子拿了呀听这都是懂啊你在当个老子老子的来你说我少几次呢所以老子的老子的那来下次年的你在当个老子的样子来听这都是懂啊那你在的就我当别没事情他刚看别说起来的你听这但听这样用些应该吧你应该是不是差不多吧
1: 那是
0: 但爹没说吧干面的钱是可能是给谁年岁的这差别弄呢老胖我是不是吧他人家土就干啥的干了可再教育了是吧我这个年岁的这都
1: 那是给了他给了给我呢감을드레스손에들었지만스탬과침부시라팁기터전의쇼기인데계속탄듯롱친뒤는샘불행격에결하기친구디세나유비는오늘두변쇼스를샀습니다당연히김다기수부주차장로리야이치시라는걸말랍트치면나로리야추치지김다링격에양부주소리야지두균감을쇼조태내민도얼룩수치도남의겁리야야김다기토사망부지시고야리샷
0: 나
1: 주김다망부지게정의기부주랍트치모야去对上吧，今年的工作是吧？今年的补助了呀，一起接待呢。叔叔让给他接啊，补助了呀，一起忙不起能对上吧？补助人比个苦有啥不急的呀？来对人家也有了呀，入住忙不起的拆个这，可能就制度起啊，给基础的一年的蛮扎起起的。第一个了呀，金丹那不出呀，补助路人那路呢，路不能行买不起。别俺做给金山老叔的模特，对他那不管多，补助了呀的，托也是买那嘞，鞋把托那嘞，
0: 金
1: 贵那呀的，当做还讲给开钱。不知道完了，他谈的光了跟那个宋边的最顶这一呢，俺就听到个听到看不嘛的是完了，
0: 只
1: 当听到看嘛的，但听到个不住了呀，一起过的，热啦，另外讲陈贵的唱马戏吧，难过断了，
0: 热啦，但听说马那边的是吧，他听说秋天的制作生产不住说，但那么老天气，哎呀，老不就明白，那么现在说呀，人家钱不要赚了，
1: 没
0: 事，其实我弟的陈贵说开钱不的些，我顶次装了，但他都陈贵说最多的开钱不的些生病，他的土就搁着。那个团结就怎么拉不起毛呀？主要透过推出的来嘛，是。
1: 当然。
0: 那第一套龙呢，才能俺能做的。农村居住，听到邻居了呀，那么多，俺年去年也过有吧？
1: 那是。
0: 但现在都是等俺做西竹用过嘛，是吧？起来个哪能也过吧？
1: 那是。
0: 其实俺爹成功学校就是，他的年最顶着用过东啊，透过农队怎么，高高铁收入。
1: 那是。
0: 透过农那节，俺老西大哥在那了了呀，那不种钱节，对，他们在开的是哪几点做干个学过，几做干的 야 케말이야 라브드딘데 도와 진짜 내가 최소는 고로지고 봐
1: 주산
0: 용셰도 인기 봐 당연히 아주 투습나야 돼 다장 개침 부르선 게
1: 노세가
0: 세상 어디터네 내 친구 다 지지직 쉬어야지 다디네 너도 체모야 토고 근데 칠레 근데 담으면 근데 돌이야 계속 김다 근데 나니 유비나 역시 쇼는 칠레 견아디데 체나 봐 그나저 20만 고 나요라 런네 런만 고 원지 지지 근데 나 아니 부주다 김다 냠도 최도나 나 주선바 근데 생비 역시 쇼는 부주츠 감에 탄 듄제 토고나 근데야 다 산에 근데 질이야 토고 최고임에다 근데 돌레 냠 부주 그때 역시 쇼는 공야 되네 계침 부리샤 이내래야 김다게 디나로야 주즈만한 비는 부주 탄다 지속이 남부 대잠 요말 봐 냠 너에게 요말 봐 근데 그래 야미 부주게 셈는 신치지 진내 딱다 매지 봐 지상 디톨이야 공시 십주나 칠레 경한데 채나 판팅산 차겐나로네 디톨이야 주베샤 디스탄제 야 디데나니도가 어디 주에 바람라다 능실링게 참로 대야다 도나 심부시나 심부구 주다 로도나 되게 갈래기 되냐 두시제 나와시라 매매 토네 토고 채네야 판구로 와 네 주된 주 친주제 말했음 미진나로리아 칠레 당부들의 하자기 개침부도 왔던 건 주선데 채는 수수 가벨레 초라 기행레 약서는 가시로 와 두 세장아 타도 기행 채베글레 갈래 쿠르크무 와 지선 담부디 하장 계신 물어도
1: 수설다 로르치메 첼레스야디 친중기 어직 수술레네 컨데지리아 좀 봐주디다 좋아 하장 그 서브르발
0: 지지
1: 무스
0: 다야미 수수 감에 주고 친바 제스네야 주마 지조강 레네들이야 도나지샤 호도와
1: 미망레 도유메다
0: 어 디젤레야 도나지샤 리샤리샤 나가 주스 니마 이미 수수 칠레디 가부 유데 친순 칠레다 가미 드라요라 다 진상 지조 균도십 친데오레 수수 가시 주고 친바 차샤스네레 레네디데지 메스네야 가부 제사브라
1: 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
0: 제장 안초 심슈마 체브체 아니 대외경 안초 유브드 카레슨 폭섬 남양 요리 제장 폭섬 뒤치도 안초 무튜네 심슈마 체브토네 뒹글람도 결혼하시 어디 르와이
1: 데스가라 터진다 다들이 두주 급 딘제지다 뒹치에 글라경 안초 마오베기 르와 랍드치모야 퇴난예 주 부주 성원의 쉬는 글라게 정구 여시라나 솔라 김다 남을행게네 디게디 셈베지 기랑기 부주리아 람드나베 급라 토벤 스베르와 쇼이 인글라게 드릴 在那修吧，您他不能他在那修，
0: 累死累死。

0: 심카나 차샤비니 농규의 이체의 수수수수 균주의 팀지 망보 치고르바 티규림 나르야 김다 수수의 부리야 균주의 만비의 팀지 치대비는 부구의 장로의 유비의 다지 수수수수 이치치와 삼루디 잠이 주야기 년가 첨부 여지
1: 시발라 시시 통는 수 이제시야디 아 다요도 삼바지 이구 만자지 퇴용고지 시발라 이내레 이구 야고모 첨부 돈수 균제디 너지 요산치야 매부 팀지 큰네마시 당는 신비 당는 수 미생인부 이내레지 경교 마라송 당 자와 튼참 정신기 겐팜 당 춤제디 치 턴초기 제부디 컨제지 토고유미 딩기 토마시 아따부주 카지게 녜트리 베준 시라 체빈데 데가라 토고야기 춤제디 톰마송 삼산치기 나레 베준디게디 동세 친수 삼산기 딘제 생캄 키녜 부이네 유기시 이네데 장게 베준 치바 창마 친중 김미진나로리아 장기 도쇼리아 교교 딩게시
0: 타장시 당나 주 김다지 문에 차샤비는 단대 부고인네보 딘제리아 제 토브디 카레 슈비는 지 냠십치야 발 시정은 냠십치야 양응규 정병안의 구치치야 하는시 로지된 병안의 보디 이치 제베 있는 안 보고스즈 다치 양갸기 뽑심 숨을 티 니유알이야 이치 갸지 갸요스음기
1: 타장시 타부주소 원의 슈비는 이고 야오지 총부기는 안안한 수 김다스 보고야지 모티 등규

0: 심다 남소 럽차 남소 심슈 참마나 모티 딩규나로 드링클레첸 슈섬 타셰히 기린 안솔레첸 티르십시 쳔괴난케 깨준라타 부산 동들라시
1: 나는 소사고 지메나 제초시
0: 링게슈된자고
1: 슈된자고

0: 콜롬비아 와르티엔즈 와서든조기로 통신시기유 사든 냄든 총외 진진 달라이 스플레야타 냠도 비준치데 디급니비 협공하기 비레타 냠레 응아르베 띵스도 다네 디급니비 와르티 특주로 된저와 게르미 사바시도 립주로 내리치데 미망라 디지 준데 유제 송도 미지부위 니도 뉴스루르 롭친 롭티마소 슈뉴 레슈 셰프슈 가르르레드 니도 비고조부타 레드윈티 들으 진짜 되면에 진짜 중립에 봐라. 니도 뉴스루로로 롭친 롭데마타 통고 레슈로 슈노로 카쇼네 자민고람타 레링즈브지 니부톤디 레드소 초용디 레슈 셰프슈 제규토 비준버시 제제진이 메즈부이 급된비 니게나 리미츠동 되지 최대한 자주 배우고 싶다. 니 야점나 차도단 처미규 레드윈도서 제드위치고 직도의 제주 체내 롭신롭디마소 니즈번나소 리슈트교로 로름시규마시 가사 제제직니 총대부의 교라집의 정신내용을 바라시나 니도 뉴스로 레인다와 덤번의 영업에 봐라 란제지 십시 십동난 제지제 고로 통주로 숨질하점 스바티 뒤숨을에 야자추 바리바시 대인이 주주전이 인배 제용 짜람지 약해 공신인기 견제내도 제제직님 병고수신 야르게 공승의 견제진 개용 자람지 주부 매팅 통주로 주사 지 견제 투수이바다 니르르 천용 주부 매팅 치수 치동 주진이 쓰고 견제 투수이바시 아리즈지 트럼프 제세 진인 카다도 소비 어르당 이런 와르지 레고르서 슈지 최무 람롱 총유 제주바시 제세 진인 원어 조례 개용 팀 소신지 주시 활허 로데 르그시 Nidhiyu tuyenbe sayum chakbyo chwe mi nidho nidhi kubzhukho nga jelamdo shor yu jie jwe bashi. Tini, wana zule zinzin le se dershi rode rgisi. Dorjuan chwe sayum na mene shime chungwe nidhi chidhu shuzhu chubane song tuyu nidhiyun rin geyon su nyangay shukube dengi jie bashi. Beijing tuzhu jizhe ni nindhi zingung shuzhu chungni to bewe zirhe chidhu ge tadur na yinzhi ruga ki 콩고컨단 전도르치바타 할카엔지 볼로니노베 타라 엔지르과 괜히 도르치고 토네 즈민컨베 강제벌이 첸뷰인 전도나 슈딩 담보인베 콩고컨르과레 넘버르지 유지 할카엔지 끈디 즈민컨베 강제벌인 전도나 볼로 응아 룩셈버시 즈르제지 타도나 엔지르과 기 미스코 총도 미스코 주가탕 전도치준 바시 변종 컨트리 가고 변종 당신티 튠제 총된 십시 넘버 초용네 코류시보다 뒤네 사도의 티네 튠제 칠동 지자 치르시마다 벽이 튠제 칠동 지변 가고 총된 십시 말라 니르신 두고 상도 친구 바시 니들 제게 칠동 때문에 주고 이 감자도 주면 주고 세배 로케 퍼주 알아마보 변종 컨트리 다소 공가를 깨지 넘다네 상가도 제외 바시 테네 벽이 알아마보 칼람규 시향가도 워딩 통모드 임시 니외르나 나주 종결지 연주 임백한 조류인 체주티 시름지 진의 변시 사대타 유수 검시 소종 지변 각서의 진의 등 진시대 조구만소 베데다 카바타 베데 비아르카베 네튼 타주 틈네 장자다 뿌다 공변 조주로 진내지 군대 대비 부시 니자라 로그 종결지 지로니 논시 서로를 쉬는 표정 내도 남자 주인 전도를 체바타 Jindurutho, jinshu bie sardui namcha jindun chibi. Xiongye di sardui tang sarzum chibi xiongshu pie wa chayu la. Lietui le dene mangzo li xiu ki lumbu yang jaxir qingyu bashi. Nibe lue na, gizhi zong ki chantang digab rinbe rin xiong songjib kuyun zhugdun dingzab chide. Ma la zhugyong tang junam jindji todam songjong chakju junjong chayu ji. Todam sazi nishizho sumna dene ninsen dui me gurin chibi lamlu suyu bi. Zong teyong su rizhi sosa chodoy kuyu mō sōngzhī xidōng pārā chārū shīmbā tāng. Zāshī sōshā jī chāngbōr yā, māng bū xīnē, sōngzhōng gō pēnzhē ngūn sē tūbī bāshī. Sēngā lēngjī, tīng dī gāmng ngē sēngjūr shū yī sēngbī.
1: Dīkā rā nī, pēn zhōng lōng qī nian qī lē gōng, pē kē lōng qī yī.
2: Dindru dindru le songzhe xunne, yereb dindbe kaolong xin qi.
3: Dindru dindja ki xiechar dindne, rang xin ki cisua le gen song qi.
2: Dindne, gyang ki

0: 네 단당조 콜리님 개배야 근데 디심도 얘기나 콜만 꼬야지
1: 어도 관계라
0: 어디 간에 난다 꼬리기도 콜만 꼬디스네 디디즈네 코 콜라 디컨들로 만 꼬디 촐라줘야 체셔지 그랬어
1: 년그 체 체르바 얘기랑 어제샤
0: 디직제 디네 디르샤기랑조 콜포 매비단 되잖아 촐라줘야지 그랬어
1: 나 네세
0: 네 숨부디 코 로그제 조지 디지르샤기나
1: Lol,

0: 그래서는 그 누비시 요마래기라. 차장로에 단다 콘도 다 기랑 단 최저 나로리아 단데 디셔리. ABS 사실. 어디야 TV.
1: 어 리스 리스.
0: 어디 K 양 틱스 K 교그리. 어디 중.
1: 응 리스. 로 기랑 터지 치.
0: 리스.
1: 로 안주 단데 태동 하나리 임바차샤네레 심보마 우치 리부체제 주용기 인 코나 주레 쇼베 기랑리아 첨진나샤 기나 조레 리세나 슈바니 우네 터제나 슈위예. 로 샴리아 기랑게 안주 훌라 칸니브디 트리스나로나 슈위예.
0: 리스.
1: 로 터지.
2: 南爸爸哦那个阿妈他能不能说说亲咋子心爹做我试试吃用的热下热下南爸爸给你几里拿了参加几切咱们也下不住去这块住给哦大大的小林爷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穿那么久了没 나가 아무랑 세야네 용천도가 미창매 예고 용지다
3: 그러봐
2: 지주 랑고나라 망스 대비네 슝릉디 양스시 참응의 승비
3: 그러봐
2: 마세 고유의 바소소야 용시라 조사
3: 그러봐
2: 나가 아마 창보시에나 나의 모르다니시라 두민도
3: 야구 크지
2: 다치나 아무니 지주 랑고 대제조
3: 조조 지주 랑고 대제조 알레고 안나 봐봐
2: 야 나 아마 계속
3: 견근 전부 뒤집채
2: 어어
3: 데니스
2: 니스메
3: 다조 다조
2: 다조조
4: 几杯苦油苦羊不汤苦油了把做千不米为切藏面几过了盲掌熊的也不远
1: 新波林的他的那最新鲜那新北里村的呢平州龙城年轻流控配给龙城去进驻天这些位里村的南西浪口大江西的人了我听的里村做江北等子那么人了我那从浪口大江西的里村的电视观众呢起来给人推了这把间土点了人他的间土点了我那从抽烟的被脱了呀查着几个抽啊几下那都给你给那个地下去洗着拿了地下家里洗拿着拿忽然给毕竟狂了呀抽啊几股那有事的这都完了给了他的卡塞夫起来全部送第一个给抽啊地拿落了呀送下钱为呢第二个多啊狂了给那段钱是这边给了
0: 这边
1: 了狂
0: 了第二下赢了他那个做家给兄弟电子手刹洗
1: 了电子手刹这都完了给了
0: 第几位呢
1: 嗯
0: 特别要说看到的
1: 是。哦热度完了给了。老弟天亮给了给你们就是那修音。他的车外柜那年给车外开始修一位是切片呢给了给他的谢谢切片给人拿了呀看嘛谢全部能够拿住地归脱了呀给了给车给那边脱了拿住到这里拿着那修音脱起老给了没推送着拿了。
0: 那是。那第一的声音了俺就卡卡加个粒的。
1: 我是吧
0: 加个修呢刹车片是吧
1: 是。
0: 结尾不如拿了给了。他的用这场学习然后就加不了的。你们都是老百姓了吧？
1: 我是完了。
0: 老百姓的，他家里就那烧啥子了？他
1: 平常
0: 忙下去，老给吃的了。老都是天气热，到过晒日时啊，大米啊，
1: 是那老。
0: 到过烧上去是烧低温过了。他的家老的几多在那来老大那钱，原来去都看这个样，可多嘛高，没特别说是多。可多人去，他学过什么嘛？他们去，但他人去。답대우다소스지도이딘데야모르쩐이카지게딘데레라우레레체체
1: 오
0: 다디디르샤이나컴싱엠베서체체
1: 是吧？
0: 那第一块简单呢，前面那几样做引进名气，莫扎呀，等等第四学的那样，光需要能行，等等，姜卡里米大呀，罗等等，罗类学的。
1: 第
0: 哪罗了呀？第四学的那呀，莫是第哪罗了呀？等等，他最后边说切切，
1: 可能罗哦
0: 罗个人机切切，可最。这个人可能老了但他这个学那特殊功能是学的。
1: 哦
0: 你老了就像那种人。
1: 嗯嗯。
0: 然后第 다 배션 잘라 갈 제아이미 글로우 된 제아이나

0: 배치하시는 나서 겨울로 탄다 걸가지 제아이나 아니 디나로리아 탄다 근황 사제편스 개이요리 개이 디나로 주이체 디나로 근황 사제편 나로는 나서 탄다 디요리 쇼샤디 안 디나로리 그도 개이도네 쇼리장 모시스 디나로리아 주이체 근황 사제편 마다 회의스 쇼리 회의스는 그 주 돼야지리 어 디유제 아니 신의 제오리 근데 제 차서는 신의야 주꿈이셔요.
1: 어, 레세.
0: 간이.
1: 로.
0: 아니 신의야 로가 팔려 우리나.
1: 어, 레레.
0: 다 가지게 하나 주 디식도 알레 제 그도 고.
1: 뜻대 치질 바는다.
0: 로. 로제 시키는 이제 고 그도 다 개준 덴빈도 제 도시도 알.
1: 로로.
0: 다 냉음지 잠시 돌아다니는 거 전부 요.
1: 어, 레레스 레세.
0: 어, 딱딱 마대비 디식이나. 제단.
1: 레세. 오늘 주 락제베 챙아기 양디소야의 파페베 팀인경은 말로 로레토네 지다디게 겹지제야 동안 주 락제베야 잠디치야 저방리게라.
0: 나
1: 대회견다 차트부치.
0: 라리.
1: 어, 레스 레세.
0: 땅 오늘 주 디리샤이나. 로다 저와 유베슈고 자라 제아신베슈고 특별상신 단독쇼 단나나 주 춘주시던데 로랑 단다지 배차샤나 개개슌 장관 시스라
1: 다치신 어 제제
0: 진지지 다직 제와 차신네 인지민진도 단다 어 로레디나 로네 코디슈리나 피페이스 개개슈나 모저디다 주 디야치
1: 어 레스
0: 어디 디우리키마
1: 레스
0: 레스 디우나 아니 코 제시로 단어도 왜 단다 공동한 저 콜로프가야 단다 푸단데 디슈알 주 디네레 다가주 주 어 모저다 냠도지 뭐 디비나 아니 피에마 더 있으시리요
1: 어 레스 레스 랑코스 와티 뒤 참바 카시 임바 체선 덥디 주 체제 샤캬마 수수 락베 디야 딘제 야마 참바르 바기라
0: 로로 레스 디 디르샤기라 근데 저 로다 저와 유는 야 Lakwayungmari. Tangana jishi sirwa, tangangzu, ta loda jawa mewe jik jala jamaari.
1: Chuyche dintzuru ba.
0: Chuyche dintzuru na, yang kato lakwe di chaya rika.
1: Ozba, lisi lisi gila lo, toje nal.
2: Zhishu ki, ur singchu, yangta ki, lam niji.
3: Xia cawe, chengu te, nying niwe, yamu yin.
2: Tade kie ki, san simba dini. Pyeongchok longchen, nyenchen lekung. 표게 농진기 짐주 테디 시비 레센시
1: lo to che gila ani o mo thui che gila ngana chu kyin ti bi thon ya thand de cha cho chi gi twas tu in de ya chan les na lo na
0: rang
1: ge su yan che bi na di ri sa la lang kho le ya num lo tu cha ba ra gila kum si khu rang kum si che ba che sa bi na chi ta num lo ga chu tu cha ba che ga che ga din je yang lu xiao yu sung gin che zan che che bi na na na lo le ya num di se bi yu ve zhe ra chi din je gi na yong gi sung gin che zan ge la gi chi le gi do lo thon de xu bi na ngana zu num gu lang kho num zo tu cha ba num lo ga
0: 就对参拜别的弄达达汉路边呢路地没去了路那嘎云啊呀没那个啦类似类似这路那嘎云啊地铁吧有的呗给啦铁吧有的给啦嗯类似类似特别像是那类似咯当然就别像是那给我们什么就双个钱给我工程等这些嘛像是那达达路呢可当然咯可直接小嘛的哦是吧那个啦就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等 체크도 약속이구나.
1: 아, 네. 나라는 좀
0: 있다. 다른 머리도 딱다면서 정기나로는 체크를 루메기나.
1: 아, 네.
0: 가인스는 나조단다 뒤 침치요만에 선음 좀 딱달로면은 겐고다 이제 보호선에 뒤에
1: 결론을
0: 놓는 선음 점에서 나오고 싶지요리
1: 고유
0: 고유세다 리시리 공급한다 작아요리
1: 야가
0: 누구요리
1: 권내기 수야 뒤에
0: 탄다
1: 좋아요리
0: 다디 나하자 제 놈지 놈지 나로 제 은디 간점지려 권나 고유 고 경멸한 제도 제가 다 리지제 마찬가지 간지토래 지 고유 먹어다 근데 로 뒤토래 차차 점만 막아야 차차는 제거디
1: 야거리기라.
0: 다 약속은 체크들이 생기나 동기 나로리아 아니 고 직계랑 숨래 체글로도 겪고 저러스 다디 닥다말로잔 닥다로는 교령은 된 거와 대전하지
1: 전화 인프레
0: 전화림쇼 신문에 전에
1: 진짜
0: 용의 기억으로 다 뭐지 직단도 저 놈래 간지털에 서열을
1: ཁྱི ཕྱད མི ཁྱི ཕྱི
0: камнёди кябло дини
1: кябло дини
0: ян джимлекс юри
1: жи
0: та пе хансаян нумшё шэнгёк чэмэсондэ кавада андэчэна ян нанцу танда нум камнёмдо ятанда кягэшюна хожин тангвацэри
1: о лес
0: динаролэ ятанда нумлуксэ кам канлэ ятанда вотагая докто жэригина
1: о
0: нум чингара нум чэмэсэячи
1: а лелес
0: ян ди телэда цогба гаро чамна калунди джэу гэмэту
1: зэ гадэца
0: 그도 눈지라도 뭐 전나
1: 놀래. 쉽게 못 가봐. 어, 레슬레.
0: 어두슬레인 거리.
1: 아, 양급 뒤도 선박이랑 난 저 뒤나 로그 옆에 뒤에 오면 좀
0: 배. 제이나. 대디야 쇼 첨부 가는 길라. 딕신 양가 차고 열다 길.
1: 아, 레슬레.
0: 다 가셔야 된다. 다 지단에 다 내줄 하야 용료림쇼. 양 뒤직 담아대니 쏟다 메다 중매나. 딕 양가 차고 열이긴.
1: 어, 레슬레.
0: 난디다. 학바도 안 나서 단다. 눈게 단다. 제도 알라고 참비시고 난스한테 지금 한거 소세다 인데 치미네레 파마르시 키제 두도
1: 단순히가
0: 자고 쉽지리
1: 어 저반기란다
0: 근데 그
1: 신이 뭐를 봐라 그랬는데 저체 나도 된자다 숙침부 태가 저와 연결을 봐라
0: 제 내 라고도 넘정 아브다 이제 유대치는 거나 진짐지 그중 마스마지는 넘고 뭐가 세 입자다 이제 샤샤 아니 나로 레자네 레자게 되잖아 모두 그 모전하러 님은 차오지 시우 강가 개업샤 유장 눈쟁 아버지 그도 뒤치 우리
1: 아 레세 단능나 저 다호지르 발라 어디
0: 저한테요
1: 밖에 춘지제야 매근제 추야기
0: 레주여
1: 봐 아 레스 레세 다 눈사디 나 좀 균에다 근데 로르게 다니는 쉬는 위험 우핀로 년거 체베 디인도 삼바 디텔이야야 땡게 상매 더나 유치르 발
0: 나리
3: 퇴경 안츠 랑골동안이 떠나시르 지롱 Langor da Gyongi, Sija Yabumayena, Kiran Kalua, Tentin Sila, Zirunga.
4: To Yung answer Langor la, Jija Yabutumaya, Langor ki, Gyonjarini, Reni ki, Simutumna, Kiran Tetang Dembe, Kalua si Kalayin.
3: Langor da Gyongi Zena Pita.
4: Dine Wangta Dembe, Dinshu Gondrinju, Kiran ki, Gundian Reni ki, Langor la, Da Gyong Chitangne, Langor ki, Lula la, Gyonshurwa, Jutap Kintula.
3: 디니에 키랑키 랑골기 눈타 놔라 춘중 치다네 콜롤 십시 치단서 랑골 동급기 균시태 캔더 강릭 영토
4: 타다 키랑키 센신비에 리젠디니
3: 딤드 테테 레젠게 낭세 레첸 랑골 닥종 십피니
4: 렌게 레젠 난 슈규로 그스슈
1: 로 토지 기랑게 단드 태동 하나라야 남베 어 랑골키
0: ཁོ་ལ་ངོ་ཉི་བདེ་ན་ཁ་རིན་ན་གི་ལ་ཨ་ཅིག་ཅིག་ན་རོ་ན་ཐ་ཅིག་ལེས་དེ་དེ་རི་ཤ་གི་ལ་གི་ལ་ང་ཟོ་ཐན་དན་ནམ་གུ་ཅེ་ཁོ་ལོ་ཡོག་ཐ་ཁོ་རི་ཡོག་ཅེ་ཤི་ཤོ་མ་རེ་ཨ་ཡ་གེ་ཤུན་ན་ལུན་སུ་ཟོང་ག་ཅིག་སི་རི་ལེས་ཁོ་ལོ་ཁོ་རི་ཡོག་ཐན་དེ་ཅེ་དེ་ཡོ་རི་གི་ལ་ཐ་དེ་ཁ་ཏུ་ཡི་གི་ན་ལོ་དེ་ཐན་དན 콜로고르 캡스 템저리기 디간 두스카
1: 노 콘니니도 관기라 노노레
0: 디간디지 디 응아장 겨디 단다기란 조 콜로베션 고르지 크 갈야 지게도르기
1: 노 레스 레스
0: 디시샤 디 딘디시야 기란 조 단다 베샤션 로 따티스 닝바가로 차사 디젤이야 쪼꼬체로
1: 오 르반기라
0: 디 응아자르기라
1: 아 디간리야 단다 카지야지 섬질레스
0: 오 응아자디 디치리나 텔라다 적십다 이제 냐데랄
1: 너
0: 드반다 디 장시체네 야워리기라 다디 콜로고르 개베 쪼메이바 코야 케주탄도 누베니지여리기라 다디 디리샤기라 안조치 칸기다 이제 침네야 콘시야 탄다 칸길 뉴야 추드나롤 도야스메베
1: 어 유반기라
0: 야 디지리
1: 아 레레세
0: 야 다데 콘시야 탄다 안조 ABS 세스메베
1: 너 유반기라
0: ABS는 안조 디르발 탄다 갸케슈나 방바시동세리
1: 어 콜로지
0: Parke macam macam. Oh di diri saya kira.
1: Les les.
0: Tapi saya jangan kalau senda dige korok awak kau kau juga cik nyuruh cemina kau kerdu tadi korok kau cik kuis. Ani abis lihat diri lenci.
1: Oh les.
0: Lenci itu jadi ani kerdu yang kagadi dia tambah lir.
1: Ah les les.
0: Jadi tar logo cuci cik nubu suk cembur.
1: Nubu cembur aja saya kira. Lolo.
0: Tadi biasa jangan kahang kita ni nyawa caca na. Tanda Dishwarikila. Kolo kashay tongo gyebche diyaasmewe. Dina loliyan dishwarikila nganzu. Ta kyakishwini fendongshan chasu soosay shwari. Kolo tongo gyebni gwaja gyanyi shwari. Nyan ko tongo gyebdo zini kolo shindaka nga yan koro gyogu gyomdo, ko gyogu gyayilubche. Nyan ko gwaja gyikuri.
1: Di
0: dunzu yan chik ta nganzu tarangbu da lakwardo da zinze kaanda nganzu chabayki nganzu dunye niyan 디토는 숙점 제고도 델로얀 십쇼로도
1: 자라 준주지게 누부 첨부라도 와르기라 레슬레세
0: 노
1: 로이기랑 공개매지 참대야 알리냐량나 저 차종게 저왕리아 잔리스나로나
0: 쇼니
1: 로 땡기게 눔눔 당안나 존눔 랑콜리아 눔게베 네튠디 제리아 나스테 차종스도겐 코랑기 딜레 디스톨라 저한테 잡으리 상나 저 디리샤라 눔눔 서치기 케바 完了给啦，
0: 嗯，那么给对上班，给那么些事情开发的这些，等我那做，那给了这话学的，那么些事情开给那么给，嗯，比如讲呀，开发很重要的呗，那那边才算那两块团队上班，但那那么些事情呢，给那干预那样，没那怎么咋的呢？就上到那个到去各个班了，哦，我顶着钱呗，那这是公司的呀，给干预那是，跟着这做完了给那吃完的，
1: 哪里？
0: 老了，他的第一时间给那干预，给给有嘛的，
1: 啊，类似，
0: 你那里当那做。
1: 农路是的样，餐厅是孤独的啦。他忙起来都过农路是，所以差别是个菜，点不起来。但人家当熊前呢，人熊农，比如个他个，对他个，很极端嘞。但他当然就是白相熟呢，差嘞，给么说呢，他人家，大大只，恰恰给不起，大大考虑用不着多啦。类似类似。当然就，农路是开些哩样，但他，顶这只看着老嘞，农路他，没得刁蛮叫，拉巴都引进。
0: 他那光，出去那路老塞，为什么？我都忘记了。那跳舞那么着着急。
1: 嗯，有吧？我顶着把呀，是。嗯。但是那农个，农大。菜系的，啊，么子的呀，马龙也别说起。啊，来来是来是。顶着是该叫的，给了。但要说从那熊个的农路呢，营养可能路呢，养几个地给了。哦，来是，某些菜品那个那做农路是菜场么路，他从这个里呀都是过去几千元对三百三么，给个给菜系。
0: 两个人不着吧了，是姐姐这样子穿这样的，穿我的来一年两个人做，他那边才算中国的农民是啥子？是吧？哦，顶住吃熊个尾巴，吃啥子呀？农民跟这老人家那个天气，再给啥季节，他顶住要多了。哦，这啥子？过年他的，其他那差个啥子的啦？他们个养小鸡的啦，他们个养小鸡的啦。他们养小尾巴吃啥子？第二年是吧？是。嗯，类似。但其实第二年熊个第二年尾巴是个啥子？可能六年嘞，七八年吧。是。嗯，类似。现在大大们店里去了，就他们，我这熊大看几多嘞？养几？嗯嗯。掉没去。哦，类似。类似。老，他去吃一个。老一个。
2: Tersiri, Gyoji Chungzong, Lampar Nyetu, Kang Chungya.
3: Dimju Tete Lezendi, Kiki Gyurmi Lamchwa Yin.
2: Tari Kiki, Sanshima Dini, Pyeongchok Longcheng Nyancheng Lekung, Pyeogwe Longchengki, Dimju Tete Sibbe Lezendi.
1: 아니 되네 나나조 차조지기 차완디리샤랑 나나조 공치

0: 旅行送短了，那里，嗯，第二版了，开来的送过有这位，然后，嗯，嘛啦个地里，嗯，那时候我弟他等我那做，空调给，嗯，开来的一把车上的可多，他们姐姐为那家参不有那啥几多个呢？给啷个的呀？联系那罗拿了，那啥个了？嗯嗯，但第空调给啷个做？但的第开来的就，那才拿罗修这地方，是啦，那罗修，他第一下给啷个做？空气滤芯器是修那，但的第二给啷个做？因为嘛啦个，
1: 嗯嗯，
0: 那个修那发动机的。
1: 차자기니.
0: 昆宁多的人进来也不多。哦，类似。对，空调的那个样子，要求说，但叔叔叔伯担当说，咱春天节节的少了，热的节呢也不多。哦，类似类似。对，空调的那个样子，要求说，但叔叔叔伯担当说，咱春天节节的少了，热的节呢也不多。哦，类似类似。对，空调的那个样子，要求说，但叔叔叔伯担当说，咱春天节节的少了，热的节呢也不多。哦，类似类似。对，空调的那个样子，要求说，但叔叔叔伯担当说，咱春天节节的少了，热的节呢也不多。哦，类似类似。对，空调的那个样子，要求说，但叔叔叔伯担当说，咱春天节节的少了，热的节呢也不多。哦，类似类似。对，空调的那个样子，要求说，但叔叔叔伯担当说，咱春天节节的少了，热的节呢也不多。哦，类似类似。对，空调的那个样子，要求说，但叔叔叔伯担当说，咱春天节节的少了 모티 캐시 람테 오스라메브 다얀 테투 망구스란지 임비 노 콘리 테무지
1: 촌음 지두즈네 디지네 와
0: 캐시
1: 직 랑가 독자다 직 텔라 망부이나 랑조 타 공능가던스네
0: 디지네 오리 아 레슬레세
1: 로 그 인지 말라 나로레 타 페샨 텔라 슉 쳔보기
0: 근데
1: 차용나 먼저 디시르 타 페샤스나 카지게 촌음 나로레야 딱바샤샤 세스메베
0: 더 유바길라
1: 다얀 칼롱 좋잖아 칼롱 나로네 텔레스잖아 다 덥죠 근데 침보다 야 티도
0: 마 지지지
1: 얘네 그 나로 텔레 십시 망보 자 티엔지 먼저 다 잠발레 십시 텐데 티엔지
0: 그
1: 거 이게 나로레 아직 딱바 차용
0: 우리
1: 어디 양은 주던데 길랑 디디샤 도나지 숙제 쇼지
0: 로스기
1: 가지게 트눔디 뒤도 뒤도지 양 되게 카레디 그래 도나샤 등 노알
0: 차자디
1: 디양지 양생스 제미나 트눔다 냠도 제미나 아니 디야 뭐네
2: 딱견지리샤라 키랑 체당 덴베 칼로와시 칼라인
3: 랑고르 다경네제 나피타
2: 디네 왕차 덴베 덴슈 권준규 키랑키 균디에르 니기 랑고르라 다경 체당네 랑고르키 룰라라 균슈르와 쥐탑킨투라
3: 디네 키랑키 랑고르기 농타 로라 춘중 체당네 콜로르 십시 체당서 랑고르 동급기 균시테 켄도 강릭 영토
2: 타다 키랑키 센신베 리젠디니
3: 팀주 테테 레첸게 낭세 레첸 랑골 딱종 시티니
2: 렌제 레첸나 슈규로 그스슈

0: 아들 때문에 총수의 시름 땅 장소지에 내가라 걔는 한이 집시 전부 총수의 땅 지부 수지 쓰는 남자지 대리인 개용 대응의 시름 땅 장소 시비 수지 쓰는 데 걔네 총수를 로용급 참은 내가라 나랑 구분의 대인도비 심구의 침부 대비죠 직접 수지 나주의 총수 땅 망조 소로 도구로 대답은 나와 나주의 장 지신 아로의 토의 토니 땅 주라 덤진치리 유미 수의 내치리 총세 터지지 람부도 주주인라 창가르 빈드윈지 초드윈 지신주나 람노르 테미시라 공제당기 제순다나 대지 통의 인바 총미수 시엠바르 체네 당나 기급지지와 취수수 동그민시 송부시 니도뉴스 지지로로 지지수지 시진핑 전부 총수 용어보 가르 총수로 독시 나와라 펩니 총수 홍배 용주로 가교로 초대 나와타 니도뉴스 생으로로 지지수지 친해증네 총미수로 구자나 대로 총수의 땅 지부라 대용지 응원된 시림 땅 장소지 스시 천년 토비 총미소로 초지당 구자 침부태비유 지부 총수의 총수 타지의 치구의 치바 배양키 롱의 공 지집수지 깔아 장중 총수로 펴내 너니 지집수지 나서로 천년 지부당 대내 타디 나서의 총수로 대용지 응원된 시림 땅 장소지 스시 천년 나와 지라 땅다 지급내 나서 타장망소로 토구르당 제교 나와 用足了什么穷鞋总不是罗县呢这么种族当之不易直接书记我就怎么落了电波龙眼呢传媒出于那时的一个比他的蒙族党电杆松江市区腾进里面前的干了种族看不明到长大去不谈传媒用不跑了吧蒙族的错啊第一点不起用了起又不是这么种族原来看给德国委员那我吃点起
1: 다지종족기긴구미니차샤이길종족르바니치오나레종족기치도아레데이나아랑이기제건두기엔다지찰라기심슈나엔다지예스
0: 제모종족가라랑종종족의종미치메디
2: 아단데이나아러르리마데바연법데나모니모니다엔도리모고이데구치도리벨레차바수시기캬야하나장아핀딩게제수타나람나테미시바다군체당게제수타나디기톰니
0: 香港的本地的超短期新军呢，那么多的台面戏啦，共产党的结束战呢，第几统的演习文呢，充满出鲜明的格局。各种台面数目虚极，创造党支部党员联系不错，我先让那个领导忙做错了，吸收这帮人之余。
3: 年轻人，让兄弟撒起卡去。中国共产党五年内，老家堂小明阿哥儿点击小黑，结果拿钞票的，加起党员联系别，撒起车军讲的。江南三百套，白白短套球球，规模大学不窄。想不听过去，深究深传他。陆西浪呢，当了半西北，让杨将军年到年少出来，短期路线真多他。杨家陆西浪呢，当了半西北他。下桥你们谁不写不少？陆西这些天，每天看个来去忙上去，他们身边送他，他不退年西北，退了平年上，我们把钱学不窄。瑞阳出将军，吃个人不贪不讨偏，一想出这去。
4: 路线的做南端南区的党中央的杨大伟四句话了，不要错，你认得你的记不得，杨文达达的票位那么三百几，全都被路线盯着紧死。俺村某队呢，你忙着打盯着的，送这个路线，刚忙忙啥子都没解决因。
3: 九路口电牌路阳台，党的陈少伟甚至存心，党了都不批学。江阳区啥子卡头路线真多套，上面路角电台，党的前进了，俺班就把他啥子日再去干干去。但是从今儿参观去，先给地魁去党员，是那么学真去。
5: 新民呢，全部是不是中学徒？那不先给中国共产党，俺来地给东家单位这些民的学教员。
3: 俺的社会长得上，先不看看来去吧，当我同伴。俺从他厅去参观他，几个队员边蹦都不晓得来，连着连队去抢救俺的脚前的，他们身边他，捡起点送他，天不可怜前的，每天去偷弄贪藏款，也不送给人些送人。家养白沙头儿，每天看个党员他来去忙上去，党的各种操他，白白短途就被缺身，全班缺心。啥时看去，党的几度难修改，他们这家都下来，他们送的马接班，坚持长短途过他。完成了省队前的党员来接班，白白完成足球规模党化，来球跟原修改党员去，老不想他别人接前台，党的各种操前学不成。
0: 这个来我奶奶做白事，今天准备在几年级啊着？让你从西乡三角的兄弟看起，我中央国家工作级别决定作为孟宅三角的人渣，从头听我不操心。我这批人给票的超短，这么久简直偏见着最大。 我从爱人民军人民的东桥的

0: 대추 제유 공시 직접 진리례로 처미동키 나제 표기 현대 통공탄 랑중 충군의 현대 행조 퇴제 내륜키 퇴례 지표진탄 무의 토피에서 지기규 진무제 제부탄 공기 캐레키 폐제추 신지 신지 타종키 로지영아 이진 림지 겸나 내전 티점 뉴주 체규 나제 공원님규 규 견진탄 셉주 레저 차창위 코저소키 제유 루지기 피제를 꾸지 체리 산에 되게 망조 티외 망와 퇴례 코디를 쇼토부 체규 다딩 중국 제지 코저 코디키 꾸비 팀조를 쇼디 팀조 키레디를 띠니 이시아 샬루 치제키 톰라 서지 토비로 체규 제시업시 코디 디다 수 체디 점링 초수 규 표기 캔디 퇴례 균체 메바라 톱치로 탄 레소 조와 탄 뒤니 사디 키레 티외 망외 퇴례 공비 디디탄 로그다 사바 디디 사디 뷰리 총소 치루 캡데 당디 콜라시뷰 코드 코디 말라타 냠티키 티웨 양싱 자체의 중주로 초소 규신 옆시
1: 지금 남부초 광도 선 초바 티니 팅디 주튼 조의 치자 시베 낭첸 고주 토 사디 뷰리 총소 콜라시뷰 총주 탄 지디 토베 시회베 랑종기 킬레 중국 예지 코드 코지 키 구비 점초기 장도 신뢰 코지 키 짐구도 쇼베 고티지
2: 락도 카바 뇨고시 지진의 시타 계급 섬류타 룬주기 커섭이 락도 카바기 공제 티웨이키 레니 칸의 펩시 계급이 커섭 가지 정어 롱주 제초 토시러 워르나게 조교타 켄친 정신러 월 시동 계기 니시 조교 시브제 남투 중국 지진기 레니의 펩에 루진 능조
3: 중국 지진기 윤지 락도 카바 城市 야기러 딘자 유라 서장 코제디 카바르타 안가 마오에 레취치라 슝길 인제세 슈르체 롱스제네 태동년람 칸디르 시처 카바르타 제기야 르지치리 지거르 시처
4: 페이시웨 징주다네 롱어 뒤주 태양아 고로 조심 크비 딘디슈
0: 셀리게 샴라 모티 제대조 치다 시비 낭제낭 고취토 창당 양보로 칼람 시아동 톱 조비초와 양의 다다르 피시 괴배 표시외 진주당내 로든주 퇴응아 송신 너주 총지리 김망시 뒤굴 피제지고로 내주 주시
1: 생각나부초 표시외 진주당내 롱어든주 퇴응아 코와타 학바투 당기 총진 절개부초추 표창당기 사토로 뒤릅사비 실롱태기 당와타 당중야기 참제 투구르워 거두르미자바타 수롱미단야 닝도 민양배 닝르라대내 짐주타 누규 진동 추배소 협공소 멍시 지구 조준키 각주 먹탑 개배 창단 스시 침부디 남바 림신 사바르 교신유 타자 최숨 슝시타 쥐람시 기급타 신첸 말람 차외 남바 시차네 너주디니 부타 메게기 사네카탄 지두 제배 대화시도 교류 록자조 너주 총기르 키종 타 추창마르 키바타 록슈 칼람키 김산 체도 망보로 로우 차치레르 바유라 징에 다다 총계 타 총습도 켜봐마세 리드 쪽라르 켜네 표 창당게 쪽배갸 처지 군께 주신유 테마체 추비 지구 니르신 투구 창도 침바타 당장키 추가라 쪽바 망초기 김도 치네 망초추 통주 장마 통투베 내퇴 탁주 눈딘 도바소 초 강서 지대네 균도 침부 조신베 너주 사바시 창자당토 긴을 내유 지로 니도 니슈 저지르 다와 개바라 지초 비징내 편종 파르키 뉴트 슝람 너주네 양바젠 파르키 슝람 샤동 톱지 찬염 서브 미시동 학점 신비 점링키 서브 토슈기 뉴트 슝람 티 하사네 너주 파라 땡어 추주 초 학점 고와네 타저 추주 숨나 너주 조기 유베 너주 디니 하사 대와 제베 추주 숨키 벤저르 쿠드 그르예 대신바라 치미더가 제로니 돈중니로로 너추르 슝람 샤동 투베 람체 지리치 지학점레 메갸 랑코르 샤동 투베 샹타 총데 니슈 쟁알레메 당가 총진 접게부 초춘 너주 짐주 조준러 페게 뉴르부 중심 정시 레몬 바르치나 제로니 돈 니슈 쟁알로레거 너주 총게러 슝람 샤동 투베 람체 지리 치숨타 초동 잠시네 샹탄 총대 창마라 랑코르 샤동 투바타 신진 총주 치동 학점기 덤즈기 캥베 람타 쿠토베 럼부 로규스 크르게 럼부 샤동 투베 레리 군 타르싱게 답디웨 짐줄라 데네 너주 깨가 미고타 쪽레 튜레 균체 메바르 피게 중화타 톱치르 송데 망초기 용부 망도타 시주 상보 데네 뷰체 토웨 피게 뉴르부 중심예
0: 제로 니동 겸이 줄고 리진데 중립의 체뉴슈 신인 표지 서버 토슈 종대 차념 서버미 아동 학점 신비 너주 총계의 총이 종대니 계급 록저 조의 캡콘 소주부터 제로 니동 겸이 줄고 리진데 중립의 최순준인 니마 종대 그 숨타 조니기 신도 의회 서구토 록저 조준 레터 준이 주고 접시 明年 파라 총계 용기 누주 장미 록든 최고네 로 동체 千瓦 티자탕 숨지 소든타 준 신비 직초로 최고네 로 동체 千瓦 티자탕 주신부터 제로 니도야미 니슈 쟁아 로로 너추로 로시브로 록터네 로 동체 뒤총글에 가지 십지 시지탕 정중 90판에 너추 로 치르동 팅 당고톱디 로 낭토 쟁벌에 치르 동미도 비루주 베디 주티우시 로 유바마체 로 티웨 야부제바 타자 너추 족바 ngale mangwe kyagam thang kuri chuje so chi lokche che ne ngwe ma numshu thang jiwar te ne chulin thang mimba sitap ki chowa juk ti di chowa ra ngwe rang sing ki gyun do chenpo chung yu shi lang shu thang wu shu sawo ce nu so nu ju zang me nam chang chang thang thu gyun che mie para ju tu pa li sa du jing kam ki mang shi sung wa ma se nu ju zang me mang cho ki pa pa la gui di tum ne sa guang pe je le gui di tong we gui shu sa pa la gyur di pe chang thang ki mang cho ki chowa ra di ji ki wen nang chen xin yu shi 사드 지든 총세 조준 치링 텔림 총주 퇴장업 중에 창마라 추가를 치비 열군이를 출연 바라 조급에 초와 죽지우시 다리 종라 추나 롱아체 주피 배신 림지 겸나 멍우고로 통주르니 타 태조동매 숨겨당래 추고 송종 타 총결당 총습기 추고된소 조내 레터 준디 샹탕 총대 주탕 총조자탕 뉴스접시 랑종 총조 숨겨 뉴스접 듄제기 사공 시부로 통주장마 샤동토바탕 조례를 주비 추초 용내 길린토바 제시 대신 바라 치미 대치 너주망시 지구 태 유미니네 약부 유미 파르키 비제토의 피제 총 입시 답디외 짐주탕 로리 최배구나 팅동키다다 추비기 펜바제기 비제토의 피제기 차와 첨부식 듄에 조구도 초에 조바초로 순수사바 개발을 제시 배시외 진주당내 롱어 듄주 퇴응아 코르웨 로규기 첨지 계진에 방아라 체제기 롱아진 종합의 고속기 양람사바라 규비 퇴디리 넉추 티외 제독 덴비 팅럽진기 양람라 콤싱 첨부 규신 협시
5: 生了耶，广东新出的呢，天地绝对作为其他这边能才能过去土，强当养不如卡拉姆下东土，周边错养为大大的偏西这边，偏西为金对当的龙，根据天鹅松针，那就从这里去猛西这块偏界去过了，你就学不得些。
6: 喂，天呐，快去春节穿了休息啊！
7: 卡这边，出个六百，出去好些九百。
6: 啊，第一，
7: 看要你让卡巴东大，你不得参详。
8: 中国古筝界开发东大三万，哎，开发东大，台湾我说的是。
9: 推到三边，短距离控制，第二场。
10: 自动电变，偏向界喷涌，第二三。
11: 三角路滚对滚冲，三角起，盘子。
12: 三角路滚对滚冲，三角起，面龙。
13: 他的契机，三十不等于，偏向龙城，盐城连贯，台湾龙城起。
14: 三角路滚对滚冲，三角路滚对滚冲，写不得谁。
15: 三角路，三角路，他也讲出来，滚冲落火林里，天了半。
16: 三角路滚对滚冲里，真去三角路滚对南山。
0: 三个南不错，原住全部列给推给牛竹给国家不惜速度，西镇南团边角栏呢，听见从这能个是。三个别结个主力团，我所吃不着去那些东西不行呢。原住几句你听啊，对你，从这点不谈切记。团部列给推给牛竹人气过足一些，明年把这借用去主力你用起不拿做起人气讲呢，初转去松动他咱们牛竹切不提，几千年得来用了，牛竹几个也不错别，牛从也不谈，从这点不，比如讲你力所起，切就我用不是。 明儿个借用去出水果的气细菌浅表对不进呢，立柱先不谈，业主填不列表推荐，业主讲老叫你抢救去啥去了，可能填别个，进行预警。业主给业主车落空没谈，进了几种也不是。第一个主力谈，我所乘坐去，主力乘坐是西藏刘少群去，人家乘坐起来去可能填别个，人们业主车的，日卡起来轮谈，业主起来谈提醒，现在起来冲了了后大手臂冲着业主中也不有解决不是。 我们到前面了，几个助理团，我所乘坐去的，冲着进去，女主团是九人进去。 双年了激动疼劲也不解的从这得些切连谈我们去你的动画母体兄弟也不谈明显能起来卡点脚别我们去推过仓土动画主力所感谈张先所团结切起协助推过仓土动画解切呢性别主力起从来下动谈从不知道苦就点不用完了给您切去也不是在这里到我唐不能阿别把他女人起来不如人际给我同居姐姐女杂别他立住心度铁锅的习近平对一线人员的团结措施我就能吃
1: 三个人给三个把这个客户这次去年写到中华的到我唐不能阿别把他女人给起来不如人际给我同居姐姐女杂别他咱们立住心的推送来给将阿他成就你跑完他铁男到我阿爸的女人给起来不如同居给他给就给咱们立住心的推送来给将阿他成就短跑又不是列波尔电表安排内列日给用不军队跑完的规制切行，到我唐伯南阿边排的牛日给列国用不人际给那国儿同居了，出动送给我军个送信内，推送来加加军团成就你排的月。天南到我阿爸的牛日给列国用不国儿同居了，启动送给军区团系立住信内，推送来加加国团成就我排的月。牛日给起初到见证起困难表示情形，到我唐伯南阿边排的各级团香港、澳门、台湾界给牛日给列波尔人际给那。同居了就不用他制作解冻的这些年推崇了给这顿他成军西跑了他从给几个他于县给几香港澳门提问界给牛日给来不了去牛日给来不了用给所说的给这顿他成军给他给这国家他成军给这你他成军直接送月生个南不错出轨落不错的有句情不写动作多提过了去是这两天变成了呢南不听给错我只能给这
0: 你对于阶级起落实偏见起龙安村中央别吃过几把恩数吃不着钱不是？毛别龙安人落着穷人起落实铁就去钱不动就隐形，他把头行进堂冲击嘞。总阶级念头妥当吃不堂，落中年起落村吃张怕了规定吃就说几天嘞，难受三百万不是少也不是。唐伯落着穷人起不再妥了动物堂，依旧起那么落就去吃就里头。关键落实退缩，阶级起落远人土动就了三百东西越南。从吉堂从十几六岁七斤牙都当的几种用完切菌不是铁当年头罗美中心堂数据用途同为细菌母体落到的切菌堂迷茫色杀起来落着盲杂中的出过落着的最高位那段他就切菌的下同时给推出门禁他的钱依旧三落天依旧给冷露就是最切的不切也不同时给罗马多位密切贴落着所说的各位都切盲途同居的下毛北龙岩堂也用数不切也不同时激动他们沙土加不糖，羊呢牙土冻酒糖，他把土总身边通进牙土冻酒里下。你把龙眉绿在糖生糖，你特别女接了兄女家具里头，忙被龙眼人对他按糖果金边到我提，我来开钱土子就是。老着卡起，路边爬起爱收干嘛酱啊？拉到前呢，罗马的年轻人用他的羊，绿在种他的出租你的鱼尾给人吃酒糖。龙眉生糖对糖起，老说用吃都比呢，吃来给跟当硬些，规定吃酒里下。说吧，老早咱们用切酒汤，猎米捕捉汤，王不军进了大江切酒里头。吃过点呢，老早咱们用酒了，那些修行切酒是。新竹去年春节的土，那个切豆中看出捕捉了羊，三年天给出过汤，找我了。老少去王家咱们啥酒汤，看作兄弟的老茶了，做土鳖都在土路东酒一批。三个月，党中央给迫急困难罢了。新段南下，铁锅起，南段西征，一线进来的铁节操，我真能吃。
1: 是个南不错，中国共产党五年内，龙华集团居民阿克瓦尔电站学院促进了习近平主席习近平去改用给我们团习近平党政组给自己特别认知创建创业区，认知创建进步创造党支部区面，虽然南边了新段南又不是。中国共产党五年内，龙华集团居民阿克瓦尔电站学院参加了我们团了新段团，决算特别，而且党员团认可党政组我们团立尊团，切记交保的规模动迁，党中央去。吴建平说：“陆团集团十九世纪团，顾松峰说：陆团改了，改用给培训空军党员去参演集中南巡。毛阿梅说：陆团改党握住了，改用给培训党团来团别参演南瓦团。北京创建的改革考虑有据，龙岗前部考虑有据，党支部说：习近平党政组送给国家考古了，改用给我们团习近平党政组给参演在瓦热。天南培给没给的泥团，俺们得送了，新队特别不热。”提到呢，改用给培训空军党员、培养军官，全部都创建了任务七种。参谋林祥、小王三金几个人别人群松江开给天安连续脱单吧，成就他们来谁多。 给用给普通当天来天把你不让给我就能就创业米色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罗斯 Nyurge shiwagam kimla zawa nyine ke nyinga mindula. Kezi kewa ina kirang ki sushi didanla ya nyabadu shibzay nangtun benjo la ne mudru nungzhe.
0: Mi pya chewara nyurge shiwagam kimtu kene kashigwaam yana kashig simbe shiwagam nguayla surushik tu chokpale lamsin yukumimu. Wanjang chetan diriki didanla nyuga yub sushi ki longor charsitam. Hobde dina shiwagam mangboru gyun kangyami ina yang tuyen tambara tela chingin kawa maasi. Shiwagam le kawa ya timang arbuti yewe rungsin ki nyujin zay gyuriki nguayputi yin. Masi namgun tsuwe nang yewe rungsin ki nyujin zay gyuru nguaybo hajang mabu yume. Wanjang rungsin tu chungwe yewe rungsin ki nyujin zay gyuru nguaybo tezam yungwe yin sopuru nyuga mibri. Wanjang nyurji shiwagam le chungwe yewe rungsin nyujin zay gyuru nguaybo nang mi lubu chukja mangbo shila nyubi gyuja bun tang ga bun gani bun so du yubri. Tena, gyundu shiwagam rini nangla xa na gyun tezam mirung mangbo pungso gyamna yewe rungsin ki nyujin zay gyuru nguaybo mangbo tuyene tele chungwe chingin ki sukburu nyugu yubri. Kedi, xaa po ni hengbu gyabe shiwagam yinzi tadung hamsin tuyge yubitaan tena sukburu nyubi chukja mangbo du yubi u ngobdong chigab tegara uglam midi wa chaga yubri. Samdere lhenge tsuro nyurji shiwagam ka chibi ji tonan chigweba ka jik shukuyin. Tangbo, nyurji shiwagam yinzi chilo ni ka chibali nangtu jirgyu meba. Niba, kedi kangbay nang ka chigwezi gondram ni ka chibali chokzitang nye didingdu kimi rungba. Soba, shiwagam ka shik charbi ji yinzi labo chukweba. Siba, kedi nyurji shiwagam yinzi kangbay nang chukwezi kangbay nang nungru yakbo chigweba jirisha. Sengleye, jilo nidong yami nishu zirulu zhungkui pionchung ki Himalaya gewe geji shunglam gangkoro tarse dindru gabdunbe chadri leidun ki chidun chontu chodu tegor ki shibzhen nangdun nishin yaji lani lingye cho mungri nangshi.
1: Senga naba cho, nyechara jilo nidong nishu zirulu zhungkui pionchung ki Himalaya gewe geji shunglam gangkoro tarse dindru gabdunbe chadri leidun ki chidun chontu choshin rangyong zhong ki zhushi xuanba jara losan dindzin chontu ru shubatanzi songshe gyan nado chontu to langcha dindun. Jindu jizu le tenzin ya bu che di ge ge qin na ke zhe xuan jindu jizu ge qi de sang bu ro lu jun nian dian qi ba ta ge jin jun ke jindu ni wei nian miao ya bu er wei chao dong ta ti ju dong gu zhe gui lu zi le tenzin ya bu che di jin le ge ding cui dian du dong wa ta zhong gui ding cui wan ba qian ni tou da par sum tu

0: 하고 양차게 하세 규리기라
1: 투도 사비 등규기 콤자 디네타
2: 지도 덴베 편종기 푼율 디나세
1: 생교루 군대 군중 생교루기 파츠
2: 생교루 군대 군중 생교루기 메로
1: 다르키기 센시비디니 편종룽친 예천리구 최외룽진기 생교루 초두리세 생교루 군대 군중 시비디시
3: 생리기 단다 행진의 생신별이 된디니 표정 농촌이 리공 표계 농촌기 생주로 군대 군총 시비 치리리 된디시 많은 이 팀들이 전년 쇼킹 된적이
4: 생계군 감사 알레 전년 쇼킹 이 시향 진이 샘라 남부츠 무투제리 전기나 퇴카 생신나로나
3: 생리기 니차르 계시 사람비 친의 주비 문주 고속도 티고르기 시비나 된 이 시향 진 라니 된계소 어준역시
4: 生南不错让教教等为特别几个人不能念信学年出现特别久到我准备切近年培养教教给记录你懂你去做对了国的期培养难点期别叫我的给些哈人别切那这边也对给文教他在这本滚土东不出下所以跟期去路空随带的也对给文教东话题去路结果别我谈着过错性这本所滚的教授呢配备有助给你们教授期前面那么这所胸前各部应该能听到塞东话嘛塞 人类世界堂各段切不是给一个了许多人心接着乌林克空没什么就说你给三年三度都接着了这个堂跟团把团结居民阿姨苏尼大将这个人接着乌林克秋队将这了新年接着你都你去这段落过了去给些哈人别前来准备他们叫了许别托单堂将这个恩人定给这个人不是
3: 生个南不错，你家的哈萨创业打字区，所从你们这天做起，师兄堂起来给出给金币，决定作为切过笔下，铁锅起西镇南团变叫来呢，另一个错误就能个这。你家的打字区，所从你们这天做起，打字区对抗左转区堂，即兴起来堂念头，罗心集团起，毛泽东，即兴三妹刚爱西罗起，这边决定作为切过笔呢，西区找的堂熊妹笔哩，即兴写的加不说起，切的句。 当期托古堂出及刚安预备盲错期错托班切预备结果北京当期区丢刚组中区期着地主家期借用期冲突泥堂盲错轻松重视塔街美丽天际盲兵四区错期南头来密地扩地新来为街街托呢着地前呢盲错堂地地腾子堂盲心所苏班切预备别人年估计路径囊当月来切别空到区及刚安预备盲错 주탄진주문주체배나베토네강의유배망조기킴장기초탄디탄내주오유강의제시도시브체배탄지콘주리둔신토로니댄꼬디지투키네미족교라시진서코튼체유시대제지심키레키산의사도토강의유배망조로초의코제신디잡디차주응을라데네키레키지심규주체유시 생리기참도총기르크룹주기코류추딘소바라 Rimi takde xiexia, ti gorki xibzhen na dun yi xin yang jin lani, ting jie zuo, mo zhu nixi.
4: Sengan nama cuo, ni qia qiamdo chonggi kharub qiu jigib su zuo ki zhi samgi nubu dunbe qie di, qiamdo chonggi mi ma min gata nyam tu, wun gi min ju le di le sui kim tu bui ne, tabsa tang bui kuru yu chui din soba gya la, Rimi takde qie ba tang, dan zu gyung la di ne, min ju tun gong bui li, tabsa tang buru bu wa rin ni chi tang gui di dan di, yu rin qi rui tu le ga qi gin, chonggi ki zi su kai jin la, kim gi guo zara, di tang xie piu, long su ju gyu yung war qie du. Qigu bi yu tu, qiamdo chonggi mi ma min kan kong ne qin ga tang, ru ne qin ga su gi geng zi min tun bi,
2: 长安的大街堂如此接驳远途内西直接坐极端南北相对学习不是可是有张着我呢创建南让我学习没错习应了免看途中用学习没错习是对于人不如其实脱了个切不堂也是加空没把电从几天的如此图面堂长些托我说来日人心气内破家大多我准备配不堂恐怕没被进去养内养途哪个样送月 那最铁的命令可入去几个所做当作业到我几个恩儿图可入有车店所别得他一次车鞋切不他退忙为来日给内钱送些追切记当作用他面具送到这位南北托内重给民妈面看他重庆给培养面具都不秀他南面这头切的我且盘整内您看些送记心内是不是特别南昌仓吗来随勤都切不这 宁巴的吉姆塔贝库里有车店所把鞋开门板带行他店大街切不去落地入轻松鞋就也不热这个难不错不能去送女人不巧就一下提过去洗着两天变着了呢我就能够热
3: 记得准备切近年 就用开出去

0: 라도지 길라 티니스 때 제출 좀 달라고 그래.
1: 응. 됐어요.
0: 오늘 밤에 더 온 것도라 적도. 네, 문이 적도. 라도지.
1: 됐어요. 시대 자고.
0: 시대 자고 그라.
1: 나. 네, 세모 감상.
2: 감상.
1: 너 채널 할 수 있나?
2: 개된으로 진주 시기요.
1: 됐어요. 진주 라만진 유린.
2: 라만진 유린.
1: 너 제발 근데 교민나.
2: 이제 시기도 내는 거나 당고.
1: 됐어요. 이제는 지지 집에 추진 연설하는 데는 매 고시에 디키랑의 소표에이나.
2: 알레 리세 기당도 개된으로라디 개바상라는 일이에요.
1: 됐어요. 터지.
2: 이나 되게 페이시스 산에 민민공 민민공다 이다가랑 예배 김총관 냉수래제다 주무다 냉수래제 김부 피규 냉수래제 김부 모세지 냉수래제나 그래 많이 빈지 토고 토모 차도 센터 용을 부여
1: 됐어요
2: 이나 단다 공도 시에 보왕지라다 누가 제대 보소나 드시라 보다 투대시라네 제 소외 구 센터 용다 담년링기 초소상도 소나 대원하네 제 초슈 미네랜지야다 방종 대기링기 초소상도 미마우드라네 제 초슈 미네랜지야 두에이
1: 네스나
2: 제네 초슈유베 보충다라다 사자유베 중무초라 제네 늑초산에 시엔도 좀 야쿠루가 순배낭 이베 제네 최근에 능슈 랜지야 두에이
1: 네스
2: 제네 남자링기 초소상도 상관이 들라네 제 초슈 그 미네랜지야 두에이
1: 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是了那 Lo, 松下地平原。

왼잠기 채무 크인수 왕잠기 다우의 추달기 다우의 왼당기 캡스 탐지엘라 신잠 파피기 나와기 쿠심기 채무 진작이 다우의 골김 더강기 크인수 레무싱 자외투 지속이 년시러 흐대기 구양 천잠시 낭조 디가니 다우유기 골강시비 리체히

0: 단다 레르 데나 윤종 강가통 데모 야구체 땅 중앙의 우리 장비 호래 나도 변조 미망기 좀도 뒤나 따대로 쉬어 친구 터지 채셔야 이
1: 줄나 데네 하고도 넘기 모든 전에 갈래서 또 지제 줄나 뒤샤르 심제메
2: ཡོ་བ་ཅེ་ལེ་དོ་འདྲུང་འདྲུག་ཏོ་ལེ་ན་ད་དེ་ལེ་དེ་ཞིལ་ལ་སང་ཆོ་ཅིན་དེ་ལེ་དེ་ཡ་མན་ན་ན་དི་མེན་ཁང་ཏེ་ན་ལེ་དེ་ཤེས་སོང་ན་ཏུ་ཁོ་ཏེ་ན་སོང་དེ་ཅེ་ལེ་ཤེས་དེན་ཅག་ཡ་ལེ་ཉི་ལེ་ཉེ་ཅེ་ཏོ་ལེ་ཅེ་མ་ལེ་ཏུ་ཏེ་ཏོ་ལེ་རོགས་པ་ཅིག་མེན་ལེ་ཕེན་ཏོ་ཡ་ལུ་དང་ད་སྤེ་ཆུང་སལ་ལེ་གང་ཅི 나다 다 암돌이다 신나 야라사다 혀 다 민고 야나고 로마티 니마레레다 신나 거래 망휴다 신나 다 먹약건돌 암돌처럼이 마다 친다
3: 초보 자람게 톨라티 민고 샤톤 텐네 단다 파데 디 나노라 제타 나마이나 타 조카 망초 망체바다 엔 디지테 파 치로런 조고베나 엔 지랑콘라 소바체 엔 디지 마토스케 타시드 마송카 요마르바 테네 뒤수 고르바다 테네 조디타 마데바 덴자 디지 토라 지 양 데가슬로 데본다 메바 텐제 요 엔 탄다 엔 타 멩고난 조야 요잔 치타 뎁직라 마장 하장 마본 조테 요르바 제잔 엔 조카 망소 디지 Yaal hasa chimbayneri, maa yanaal chimbayneri hajaan ke tab dewa, tindrisirisha. Ene di ringgong chungba. Ene di jik tole jik roga mangso paar chun roga la tab dewa shiba chungche. Kefen chikda, tine yang ngozo ku tole yaal maa lewa la soba da tindrisirisha.

0: 히니 커잉기 편종이 히니 미기 니초라
1: 싱글링게 하소총키 메조공과 종키 갸메 진종 쿠이투 진념치외 시그식 유바티에 계급 친한기 유고외 티 릴라탄제바 따고 제교 가장 가부치그 유바니 진내 티게 진종 이토와타 니네 로규토기 작제민의 타 제외 로규기 튼친 망부 시도 투구 유베 티니 로규토 민자치외 홀카 시그 임시 gyame zinjion kui tu horka shiga yuwa ma se. Te tu lo yu gi tunin samu denbe, zinbo song zin gambu chensu kanyang yuwa. Tini pin chui zidu tang jinyam zinbo debu, gyame zinjion kui yong rib tu genbar yu yuwa shi. Shamla diga le kong gi sa guba sita la gi, gyame yu gwa chenay la gyunga chenpo yuwa. Mezo kong gar zong ki le jiba cilin la la, gyame shang ki kong su nebe horka shiga tang,
2: 전부 송재 간부 총유 거로 전주 수배 접업 티치 세나다 깨랑 운조 담아 상기 콩 레버 봐 담아 상기 콩 레다 내 제사 소리 들린라 니르 좀도 와 나데 직니 호르간 시가 세치 직다 니버니 다 용자기 전부기 총사들 봐 뭐 단단 운조 디네사디 호르간 시가 인자 깨라게 호르간 시가 콜라 운조랑 어쩌도 두시나로나 라과도 티다다 제지 정로기 롭쇠기 데네 차대도 와 디기
3: 中控所的，所以说呢，属于。我那是说，我那是谈到他的，但是上次的提的，谈到入局操办干的协议呢，那批给叫了第二把，俺做补贴的，都是。哦，是。这底下省部。哦，省部的这个操办入局操办全部是省部。哦，省部有人的怎么，不就那么是从第省部中间，俺不能做不能不吧。哦，对。第一的到底，他过去呢，省部，他了，都是第九年呢。
2: 그쪽에 좀 이제 정도 주다 의지 주기 나네 의지 주기 난게 담치고서 차서 어디 주변 쇼스 되나 그치 단다다 민토도 간 칸이여와 담스도야 간이야 아 담고 진다 롱버티 민토다 간이야 디 전부 되게 이자는 통보인 나스러와 네 그런 거 넘었어 다시고 담아 찬다 되나리아 보다가 다시 마 담아지다 라가다가 담아 민토야 되간 칸이지 아 그래 그랑
3: 좀 주스 칸이여래 네 세가 과근데 오래 네 세다디 전적으로 가면은 샤세월이야 롱부든지 차윈스 시제 단다 이자가 전에 된데 돈인데 딘네 산나다나나 단나누나누스 아시고 타제나 라다 밤베데 산나다나누나누스 되기도 와 도스라데 메데 요나는 누스 도스 되데기 근데 먼저 풀게 가르잖아 차샤는 야네 돈이고도 와 야누스 네 네 다그란 돈게 가자 슈부 가자 닝부 풀게 가자 딘네 야누스 아 담스타야 되나야 단다 치스 칸니 용다가 치스 질이 안 뜨고 줘서 된다 단 농부 잘담만 아무도 보이니스 단다 윤준 잡으시라 이거 거치
2: 알았어
3: 도스 지제 직직체 아니면들 담스야 되나야 단다 먼저디 삼미야다 란지게 저거 된거 있네를 봐 농부디 단다 된 파줄라 코노 샤니도 저 다 단다 쉬어 말이 코노 제버도 저 숨은 담스디 삼미야다 람제르 봐
2: 오래
3: 아 미신이 온조사 사디 삼미야고 우게
2: 마레
3: 근데 인도

0: tini kengi pyeongjung yi tini migi necho la
1: lo gelan la ya da onjo ya organ sige ge nyegol de nebe ti wa ta kera jengi pyeji ta jabo chuje sunjen gambu ge chongyu ja la ne diran yes nimbe ge ne de le so wa ge la ge ne de la mo tu si na ro na
2: shu ma sala so ta de ngo zo yong da ko ra pe ge lu ji gan gan na le ya chuje sunjen chong sa ne ja ma na tong bu ri wa le ya ta pa ta chi ji bum du
1: Oh, that's it.
2: Pine, local yellow chima doctrine, the soapena,
1: never
2: nanje, the simple get cardiac and then yellow to say Yamachigan, Mashups is a corang de Sacha to Susije, put on Chisibum to Deshaw number one. This is Dinalia, no Cassiasoni, Chijason Zegambo, that Purandina Tum.
1: Ah,
2: Dina Tun, any number sons in that the Lumbo, Mimbe, two future trans, drummer, but the Sasta.
1: Ah, Dina Tumber,
2: Dina Tumber, Dina Tumber, the Bunny.
1: その時この中がね、スティルペジュティアブラマチ。この時存在のスティルペスポタンだからね。ああ、そうです。ポタンで、ミンジョチャンバレンス。ああ。で、ね、トメゲ、ポタンミンジョチャンバレンスやって、え、コバカンデシュな。コバタ、え、ポタンでコバ、トス、ただ2通りとか。ああ、そうです。とす2通し。だってずコバが停車とか、あの、空に独自。ああ、そうです。だ、路中なりやとポタンギ、コバタ10着時読まれてね。
2: 안주디 디브리나리아 안주디 삼미에게 디브리 땅 안주 나 테르와 디 삼미에 디브리나리아 안주 삼미에게 산조라가나리아 디브리지간리아 안주 때문에 보라민주 참블링 그 거부터 치도가 도스 대대지 안주디 보란디 도스 산조장브리 아 단다 사신 제조디 삼미에게 산조라가나리아 예벤 디브리들라 빼대지 실수 제브리 머신에디 보란디 슈 단다디
1: 또다 책배슈 어 네 어 네만 보장 그 슈리 어 다 계속 먼저 요거 왔대 초 지기 낸제를 폐비는 먼저 님의 그 슈리 마디지 사디단다 사도 신백이 디게 디리 보장 디게 기르요 순급제 샤샤도스 어 네 라콘제 디 순급제 샤요레 어 네 다 로규기 심주치 아이네레 어 네 아니 로규가 반바다고 또 샤샤로고 어 네 제야 요 때문에 네
2: 아니
1: 그라 먼저 디제고 멤버기 디나로라 셴베기 네기 모터스 나로나
2: 빠제선 나서 그디 프란디 단제베 유테고로 봐 먼저 디 청고침이 청고침인데다 손생가 되네 유테베 침이 자침이
1: 있으리 봐
2: 어 침이 되 자침이 있으 데 난 낙주 글로지 염 참치어리
1: 어
2: 땡버사 지기 디자 단데디 프란다 가로 봐
1: 어데
2: 요로 땡버사 디자 디산엔도 디산디 밀 땡버스도
1: 알지
2: 팀버사지기 투자나네 라직 따바르스데 추둥거 중중임 한 투자한게 디 나가 미용제도 스틱도 되잖아 디나네 도구란 짓이 던지 제레스기 도구란 짓이 디 던져잖아 아니 디 미잔디 다 제국을 연이 지어봐 디 랭가도 된갈 말랭갈 니 감보레스 감보 용구레스 디 손도잖아 감보스 디 미세지 시간도 되다 손도 데려봐 스틱 로지 고미신지 아니 감보스는 아닌 세제 그런게 디 간부티 코랑 따위 선도 왔지. 선제 단디 또 그 소리 안 좀비 도단은 내 최선제 소스 토인 거 봐.
1: 말해.
2: 나는 간부티 코랑 코랑 따위 선도 왔어. 어. 디 최선 어디 뒤 또 디나브르 진짜 또 그런 줄 되네 때듯이. 또 그런 줄 되네. 주제 기 일단 제가 되게 디 타고 그 주주 처바 망은 되네 직주 소사 걸어 봐. 그래서 좀 받아 칩스기 때부터 다 대책 말아 봐. 아파나 보달라로 보야 기 디 공시오 되네 나. 최시간 되네 그 남스.
1: 어.
2: 내가 내가 나 보라 보다. 어. 내가 너도 도그란 주대 난 비제. 난 남비. 남편이 팀에서부터 다 되게 이거 소화 다 나찬네. 이거 비슷 비게 나 보라 가서디.
1: 파봉가.
2: 파봉가는 근데 도그란 주대 파봉가는 남시야. 파봉가는 남지 텐데 파봉게 된저 차대. 이게 Pabanga le nesi le pewe yin. Kona zi mene neshe kar kengura san, kya me toguran jiri sneshe kengura.
1: Kya me ke toguran jiri.
2: Re, da Pabanga le ya, xieba tenja le loji shukdari karik tu loyi ge. Khebar chenji. Tongo pongo janji kan le ya, toga giri mani chati ngi. Yam sambo shivri, to kura mungor janji. Bigan toga giri mani chati. Tanda bige tenji hokan kishi ka yose lakan din. Teme chema chime na le ya, tanda bige shukdari.
1: Tanda ngudu
2: jaya yu te bata.
1: Pochang ku shu ti dan chumi ti riba.
2: Nari la. Ta song zeng kaptan jiri lu ju ta shu su yu di gyu li ya shi su yu di dis. Di tanda ngal tu tata tashin pe gan. Nere zi desha.
1: Huang ta zena kala. Di ngudu jiri zembe gu pochang ta. Di na shu riba. Na shu di kala sadu sheng ba sadu sheng ba ti ye. Yan samye gomba ki dibri na su pe lang gyo riba.
2: Nari.
1: Chumi ti ni. Ngamayagi tagaraan yees. Onlasi, ndiyegi daji ngunzu Merukunga zongi Rinnegi kibkun tenbegi Yogo gine Jikredwa. Ta diigala Tuhus tatu zamadi Naksin diigala yaa Yaada Nyego gi yaa Simchenze Choshinduwa. Diitwala gisi Yogo wa Pepe na Jine na shuti Jethubda Nine chumiti jethubri yees. Riba Ni yaa shendu yaa Nyego gi Horkan shiga Laso wala yaa Jigi jensi naya yus,
2: nirvala,
1: lasi. En gana ki yungu de pepje jindula tangi shubala, gajinshi shubu yengila.
2: Laso.
1: Onta zina.
2: Laso.
3: Sengi lingi, kongta lingi tsu senju ba tini, digili gongki sakwa ba sita laki. Gyame yugor chenai la yungu chenpo yukin ki meru kongkar zong ki leji ba tsirin la la, gyama shang ki kongsu nebe horkan shiga ta, Zembo Songzai Gambu Chongyu Gor Jendu Xubei Zhebub Tishi.
0: Deme Gyazu Chimbu Balab Chi Chi Wu. Dorsu Kangi Lumbu Rimxin Tumpo Pa.
3: Kole Tsuki Chagin Sidian Puki Jong. Zemlin Yugor Mix Miyu Takeshin.

0: 你们别人你怎么能让我这一千年每天别忙完漂亮军的用完汤漂亮干部用完远看越界新规清不贴心多干部顶级松多你们落线了几个给立立落水批给了家表书清切把汤平均给几个给在座四句唐明胡大学年门人团秘书保清当地创业堂三年卡多
1: 金金烈烈落水落个芒果安静所出发堂票个金金烈烈落水逐渐推过餐桶当晚雨果堂这个月别七年日前逐渐起手切入当晚票个雨果新店边风卡逐渐给定三百十多列把了规定当晚借千年将用起雨果烈烈批给了水手三百金月把心
2: 싱글링게 티링키 네처 유고 리첸 슌섬 타가시거든 리첸 십시 천국 난캔 최대변조 라타 조경 슈켄 민주네 랭게기 안초 리첸디 센시 남바 토천 나슈거든라 케시 셈보보 케랑 키퍼 유투 유고 네제 슈세 작젠 네 개발 젠타 유고 키 최고 믹세젠 야는 유고 키 신지소 유비네 이토도 군네 네처 유고 시베 리첸리아 구피교 가수 슈거든 생계 내 무투디 디그친람키 리센션다 세난 엽쇼

동 총습내 용외 낭래 레켄기 범위직례 시민도 부모 명우의 투수 강바티니 신도니 생신 작바시규 냉일라 김치 따뜻식례 매장 네 탑시 템베 뉘기체가 꽤잘수 타동 지준기 모랑기 쓸기 줍지당 내로양 종바시 네 각바 인장 모랑기 중규 타지의 신배 매장 우츠 타기 재미 모랑키 경 마가 중점 마당와 있는 모랑키부 메바 네 하쿠기 모랑 모랑키 아구탕 나선네 카츠 쇼르웨 미체 콘롤랑네 아구탕 지타 주베 체도 립도 네 경 나라 카타 친겐기 초북가다 뜸을 제와 제베이 등에서 콘조니 나라 심제람 양나 차도와 치겐 카시에시 콘수탕 지다 제베 나니 날레 현자라 진수 년지 슝리 주지수 사수라 년나야 신더웨 타둥 미식당 첸듀기 킹더 칼레르 칼레 동시 니니 통말 쿠스미르 편주임라 따리다 티니 심기 고무 용수치니 자지 랭와르 교르 대지 나리안 쿠스미르 교초 고유고 매주와티 섬시기 농도 팀발레 된다 시엔 챔바니 민 테다릉에 모랑기 류당 남시 용수 쪽바 빼팁 능신 칼레를 세불 라신 똑바리 교루 사골숨 기지수 내 모랑 응아루에 균을 련바 총 은치의 균을 련유 삼자 단다 때나 테다 민배 상유 강만식 용수 채톱수 지진 년질레 년질 축불 교루 모라 메토알라 가부치기 민두 네 첨란의 뉴베 메토 콩마 충중일레 닌시링 추양 마도르웨 강베 수리싱 감네두 나니 티지라 냐라치베 콤론 민두 모라 지추지라 가부치기두 태양 뱀뷰 짬라기 쇼킨 테바 인시 다직 마고와르 니니기 능미 루푸르두 망두치 디니 네 창기 제주 시부양 차창 충충 대내 강다 창기 차디 주부탕 텐도 초와게와지 콘츠의 차디 티다기 기수 뇌신배 강니 강당 수창기 인바 신신도 태둔 기초 차차식양 촘내 뇌바인 탱윈기 민체나양 지준기 아생시배 민사바식 다수 대외 뇌장 아생시 세긴유장 민태라 가부메 덴바식니 지통양 네발 투당 넘버 군도 산조르다 찰롱 사뛰체 자귀기도 네 지준라 따와티시에듀 모랑키장 메튠기 고 양양 댐추 알라라 티니 친지 실류당 디기 덴베 채무식지야 실류당 디기니 교르메 딱댄식다 남양 디대뷰 실류당 디기 직유나 지마루 ngayni kamchen tu dutu su lenrir gacha mitunpa tang konur tepa yungi yu. Gichu sanglam tu bebane sun, tetepu kachu zamyang chungyume. Ngayni zhengwe wadu kapchu la dene, detun gyaling chi shuru, ngayni kachu shurji lariang jiktun yungwe zhona teta chichin cheba yin. Zijun shak yakbur chashin, kurchu su mandang ge. Yinayang, 내가 저와 신투치 낭래 창문 갱쿠르지수 넘시 잠링외 퇴주 양매배 빌로트 참장라 주주디 버리 빵겐 투출 내니기 낭래 레켄식 진내경 라규시 양양시용 현아란 기부 매용외 된다 직니 사수수 낭라 립투 모란 트로포 매배 모동다 학발 모란 트로포 매장 유동도 기 땜베 좀단 티다 통두 네 샘장 롱롱부 교신도 제수 학후 뒤수 빈충기 잠못한 큰주 혀와 인증 최자니 김찬이기 차디 이체도 임바시 이는 양알아 미세베 금생지이나 제 밀라 지내장 갤라 원외 김시시 귀기도 디대뷰 내니 yurin duse ne ma yin.
ngay lam kha yang dian cha su

0: 감사합니다.
1: 너 감사합니다. 채널 할 수 있나?
0: 계산 변조 드릴까?
1: 네, 세 계산 변조는 시방 큰 애견 봐.
0: 시계도 넘는 애견.
1: 네, 세로. 리사나 지질 집에 개발하는 단단한 배 펜벽 옷에 그냥 소피아 있나?
0: 네, 세 당당마 다. 회의로 슈퍼 파마빈지다 더구 통을 용으로 부여야 일라.
1: 네, 세.
0: 첫직도 돼. 세동 민가링 지우병으로 빌리. 내미 용으로 부여야 일라.
1: 네, 세.
0: 好了，
1: 那先，现在就让你先送些的土路比赛，让那徐店家过。
0: 好了，他的兄弟他会拿，他该说些。
1: 那先，你先让看我们徐哥皮哥哥徐哥赢徐店家过。
0: 那先，
1: 那。

0: Saja, sheba dobre, rola sheba dobre.
1: Sheba dobu yinza, hondu shebe, dati dage, nandola karise she chebadvesna, mujuku puyi puyi di, goba, mubu takshen yi le, mubu shen se or jube, tundi, radu ta, se she chebadre, rola, cheta, puyi puyi di, mubu ta, takshen yi nane, mubu shen, tendu, jube yina, oh. Tusumge maumbar ngujugu puyi pyi shubadi dubare rwala duba yinza poyi pyushibe poyi pyushiba titang rwala menga gola poyi pyuse titang zawa nangla tumi zawa nangla shen dubchir shibadi nini komba chikla ne debu rwala zogu kharasana jik mikje di tusumla mikje sumbari jik kharasana jichir juba ngoyde sumbu rwala cheza Pony, Shen Drup Chiris to the Nunjuki Puyi Payidi, Mabuta Shen Yile, Shen Temple Juku Yuna, Shen Tempe Sejik Daddy, Rala, Sejik Daddy, Tusumane, Tu Mamba, the Shuku Yarwala, Cheta, Shen Temple Juku Yuna, Mangable, Chetty Poy Pushi Sunje, Puyi Payidi, Mabu Shen Temple Jubadi, Duberwala. 제장 디니니 콤바지기 강라 야이나 내 여래의 슈고에 금제양 다가래 양자와라 야이나 포니 대당 시엔 룹칠 시베 포니 대당 시바티다 맹아나라 야 대방 대시 숭모니게 문주기 부이 퍼이디 꼬바 뒤숨래 뒤 대바 댐바 주베 추디 댐바 남아르발라 양 디니니 콤바지기 강라 내대버더버려 십둘 체제 콤바직도 지단내배 추구골에 야이나 배샤제 제시 슈바예 또드나 다른 리젠 디난라 야이나 네 진내네 카데스나 뒤숨투부베 그 숭베 지강 시부 디난네 지강 치마 디니게 코든 타 셴 카스나 포니 데탕 셴 두지리 시베 자월 숭베 지강 티타 맹아 난라 저지 포이 퓨라 대방 대시베 지강 디니 십둘 체제 디니 된지기 간라 내 대유베 꼴라야이나 야지 퓨게 루니 세바보 남라야 ngodu shubha yin. Lezen shime nangla ya, te golgi chwegi nangdu ka mutu je gyaje pyuge lungdin sababu namla ngodu shubha yinbe gyaje pyuge lungdin sababu namge tudodu sen narana.

내가 시지 기지 규주라 지규를 차르고 시부터 교용시 이 특주 규지라 튠주를 군디 동화 공백이 도시 사바 차상화타 양타바 교용제기 군에 락다르 시바 공백이 내다 사바 강교되바 뷰디 공백라 군디 딘디 동화 제작회 네바르투 뒹규기 쥐람토기 니가탄 젤롱라 카디에 후르타 쥐바타 샘체기 도시 치르 동화 마디에 삼루 균균 제바 탑주기 닝톱 타르베타 탑주기 쥐탄 치르 동화 게난타 기지 니법 침부니라 지규르 차르규 응알레 레바르 제바 공비타 디자라 지규르 차르규 제구 네바르투 미지기 레완 직튼 소바 쥐균 제바라 균튼강 군디 동화타 시디타 공비 냠리 냠게제기 다르자 튐보르 징니 미지 용기 튐무진타 다르비타 콜라시비 공비기 추고타 콜라시비 대자기 추고 콜라시비 시비기 추고 콜라시비 주종기 추고제 튐규 제규로 군디 당니 점링키 시디타 공비치 정류 티베 망와 능크 네바르투 균신 회명앙 초용리 땅 네비 경규로 군디 동화타 드럽사베 땅주 경기 공바 초용리 락다라 시바 초용례 당 냄비경비에 말라 퇴구상도 동화 당기 첩시수경 지동수제디 당기 초카수경을 중류격바 류송랑 오구체비 텁주기 각주 먹듭타 균신 먹듭 진용 먹듭제 타르심바겹디 당기 첩시기 구지뉴바타 삼류치두뉴바 망소기 增수뉴바 지소기 뷰근뉴바제 삼미체바라 체로동구시 내두낭유 시진핑기 계급 돕지르 동화라 네바르투 마 돕지르 동괴보다 먹부 돕지르 교는 신의 계급 대자 용도 네바르투 뒤럽사베 땅기 먹부 돕지르 동괴 공부 균용내 락다르 치보다 땅기 미마 먹부라 뒤미기 구지 제주 균균 치마 접시라 되니 먹부 소균다 교르추라 되니 먹부 돕지르 동화 센제라 되니 먹부 돕지르 동화 시대미나 되니 먹부 돕지르 동화 짐다라 먹봉경화제라 균용내 군디동화 뷰세토뷰 개송타 먹봉디럽진라 교교로 군디동화제제디 먹봉중내 롱자코르베 베터미빈 퇴가다라 문주로 용화타 미마 먹봉디니 강교 점링기 먹봉제자를 준사로와 제구시대낭유 시진핑기 香港타 澳门 유린타르게 딘링용화라 군디동주니 중화미리자다 러부치 낭내기 랑지식시 균용타 양타바 로딘 규르미 제조군리 계급직라 럼루니타 香港 为 香港 경화 澳门 为 澳门 경화 세트 랑균 제기 제조 락다르 제디 香港 타 澳门 기 빈주 지소 공비라 군디 동화타 香港 타 澳门 디니 계급 공비 기 내법 진비낭 대비 렉베 군리 슈버타 샴디 슈규로 갑교르 체구시 내드낭유 시진핑 기 台湾 기 내든 탁주 진리 미제 베티 공부 지규로 용화 제규니 장리당기 로데규르미기 로규기 랭겐시기보다 중화부주용기 튜몽기 섬두식시 튜럽사베 당기 台湾기 내둔 탁주지배 지특주 락다르 딩섭지보다 중국지기 사둔타 고니 튜몽문진 균교지바 야지빈도 台湾와타 튠지지바 초가예윤이기 베리냠레타 냠지공비 딩섭도 동화 台湾장진세르베 카제돕주라 동디타직도 동화 지초 돕쇼기 티주라 오고 치바제제니 미게 공부지규르기 자샤 진부로 로디에 규르밍앙 군디 동괴시대랑유 시진핑기 슈누니 중화미리 깨다 러부지 문규르 용화 제비 순쇼마이 당용기 슈누르 통진타 슈누르 심구루 슈누르 갑규르제제니 슈누 찰론타 준탄젠라 규르지 차진 중규 뒤럽사베 중규 슈누츠 로디에 규르밍앙 당기 깔라니바타 당기 제수장바 폭삼 진부 조바 뒤럽기 견지 지부 차도 고와 제제디 양람 사베토 로규기 튀규 야부 조부타 랑조르 된니 럼부 된와타 폭삼 문주르 용와 제괴시 내드낭유 시진핑기 로듀 남바타 조부 남바 중국 공태 당기 롱자타 주명아 이 외동 초외 로규니 미남 뽑심 기회 바시 임회 원장 안수 나게 킹제타 뒹규 제삼 조바 된니 참미롱 뒤럽디 튀기도 립디 俺最基础的路停留金给结构多金可以用你军事了我他罗家坦巴尼别别特命别文具的用我家规退去给米国米西巴他罗局给米国米西当用给罗顿水你巴尔图通面什么对米西巴他给这罗拉电波罗捏给巴他你巴尔图勤穷什么捏他

0: 에비즈인 체크바 네바르투 탑즈 제표바타 탑즈 제케부 영화 제제디 개용 미리카기 메말라 담보로 대신 튠지타 니지 제디 양람 사바라 베베 교바타 튀럽 사바라 제지 조바 뉴쇼 유규 로규기 시지 사바드바 제차 괴시 니드낭유 리창키 촉진 소존 능급 지급 주지 시진핑기 송시의 계진낭 롱갸타 조명아 이싱 중국 공제당기 개용 미리카기 메말라 튠지타 니지 제디 규비 외동 초베 로규기 능부타 사르토 대비 럽치베 춤제라 초용리 치진타 초동나와타 중국 공제당기 지치리 럽진 제지 삼미체바르 대토비 비중 케시 세균 섬나와 양람사베토 중국 공제 등미 용기 심슈 덴동타 모티 베덥체바라 랑자카세 된바 당용라 뉴슈 유규 로규기 제지 사바조괴비 지지 비규제낭유 직접 주지 시진핑기 송시에 계시니 시경 링시 공둔 띵섭라 망둔 표숨 소부 유비에 뒤럽 사바타 경람 사바라 당기 디비 링기 응규로 용어라 나르웨 카초 세둔타 지승 슈스 고둔 낭규 당 용기 루둔츠 롭종타 과 년대 랑니에 송시에게 공둔 티 레드 카낭 락다르 튼규 띵디 제바타 럽진기 등수 닝둡 타르베 동화 동매 섬둔타 겐지 락린 다르화 중국 남배 팅럽진라 된니에 계급 도부친 수준타 미리 깨달기 차샤 러부치레 균용내 군디 동치 베트 플루미 차구시 대낭유 속진토 듄지 제지생다 톱킹기 투미 진리싱진 장춘 총기를 관청취 장산 화윤디 구기 등위 수지 당부 오야진기 담시낭유 속진티 응음지 대비 계지 루양주 주지유 北京都约别中共中央七次局级委员、中央书记处一书记团、中央门卫局主席巡查、检用密码推送局内委员联康局委员长巡查、检听委员、窃听密码侵康局公检、窃听密码袭击康局袭击兵、检用西局局主席巡查界促进了授予。中央局等系忙马提前卡团、北京中局局级检古路团所、盲组当学卡局中央团、检用所送严之天作局检古路啊。
1: 当学康乐阳密度别明年退密，短期节气性大突变给年年退密它，工作强烈难些提前给退密。第二，实际青年团，省队托运用给退密。党员给这团，累计把给这一退密。省队托别给用给培训控制党员团，培训党团来退密呢。我们团西林党增速给退密。中国的强烈难给，起给日记给进给退密。给些西林党员团，累计卡给忙速给退密。
2: 毕竟，土家对本地兵马给对面说，没松动上，促进了收入不是。第一个来空的被问的是，捷克杰主席习近平去，到我周边参与学过年，得了艾斯普利加尔点缀六天大那天，空哥伦比亚集团捷克杰总统都当天从华尔这些的了学那语。习近平去，中国他哥伦比亚尼特区杰若德银。 七日昨日，龙华书记徐柱松生，中国塔哥伦比亚职位，给及军队去南赛查过定年，他的派出所同被给配置上过军区投票。杰克尼布七十天平均一千七十军队点头当晚谈，迷茫给杂草迷信了定时速办，被在投票举起南京任军旗，念来了批准三百军舰没把人投票不是。 俺那中国谈哥伦比亚之外，孔北主角罗采取通勤骑行员来，当天从北总统德拉埃斯普利亚谈天图被准确的。杰克尼布克蒙卡给别的谈，俺们俩二位定时不当托。中国谈哥伦比亚特区弱点之外，给人三百许多里边罗那具体。杰克尼布密码来，第几体外去外军队学习的那句。因此，杰克杰主席宣布韩正去。
1: 哥伦比亚当天从北总统宣判，类似特里波勒点缀六天大难有不是。第二个问题，别问的是，同名省队查达的点，根据编排的前行线，积极出击习近平去，中国共产党五年内龙家滩全面化国路啊，点缀修为苏青托南北松懈开始能，密码通就是盲表，杨兰萨巴勒点缀他，退入萨巴勒前进脚边，都不小心不接到队员。 上面，罗顿习近平给苏青南北党中央其他国土团结二百同时，他新修电动塔，摩托别的不接地。中国南北停留进了电力，结合多片组装塔，美丽加达尔给恰恰乐不起的滚地动机，多不修技术比较严实松有不是。中国共产党五年内，龙加塔中央国话电力修为苏青托，结合出击习近平去，团结前进行到多片了，前进行到灾难嘛塞松懈开始能为，三年三头都。

0: 并将到 PK 给批出三百新温新月。据今南京严重气中心话，给今年来了年息千百万元，年来给同门退缩，三头准备出个摊。我住江南所，村大人心给南昌了，给我滚去托南千不千行。因为罗先生只有年来给不切托不谈，讲到了体外通情切不谈，从来给这段人心体外切话，首先出给吞来谈，女给特别讲体外层吞从月级谈。况且，可能是被编造破书灭单娃的信念。据这个南京严重超过二位团购顶十七个月，杰克卡基督超过提罗康塔牛住熊南，城镇青东指挥所南昌老林大路娃的规模体内，恰如咱们都六十一边南昌塔团购全月。杰克卡基督中国克莱尼出国人博他团来领组中，青东产业配给界了工地东开，俺们来绕的开前行都去了月。中国门外独脚谈马脚切不贴，才是年前是个托年，首先出门被批给了夹脚土月子送月不是？王克利根据南京严重超过首先我先下降推进，今周开派通三百，继续给团员通途送月了，苏州开马内江马入清月。陆续来日了，门外当天，团员宣布老官被南团西路途送往马赛，所来谈协助来日改革人官们提拔。团来领汽车准备贴，贴南首先错了，可能是被苏州来日谈从团马拉南，贴外来别国的严重特别。他在举起南京严重超过贴，中国谈提醒严来绕的忙不，任意给从团谈，团给南北各种级别来的开前行都可行，越级送不他。况且，据今南京严重超过，可能是被南京超过了工地动画，但不能从库存签约。年大陆进的唐波的客栈前边，马脚年许难写不得。据今南京去江都偏街的空的军车面板高速前列，第二个特别南京谈江都落在了马脚汽车路口的深度三百多元。天南二南谈龙南南昌了工地公园的动画体外，我是全部的考虑。萨尔塔冲着杰克忙不息多，女局长们批给了村镇特别居民作文呢，马内马外门外都叫他。南昌三百，苏州女不接应不来，老在民中国起来给门外谈，直接娘娘接替给来接接替，杰克提到了龙女谈，女女给老多南昌汽车谈，说着遵守区别，女局长们马内我是特别马是送的。昆曲探测图为特别了电面规范，该给图为女狗的天下区别，批给东土的穷越级松多。王克利根据南极区给今年来看公家军车面板改起了着新月，城镇太贵人不谈，军车太贵人不重视我。中国起来给城西孟西这块谈，插头从团日点重开了。即便春天所开空给年来拿湖滩修土面，中国老在谈。这些提出肯出的边角马拉拿顶十级的，况且这城镇间穷狗特别偏见用话，苦个穷狗就算不谈。况且天气怎么冷了，更多牵不着新狗别，杰克忙不歇去边角之外，南门间村西不打起新狗。杰克中听着我，估计南京严重超过俺们来给北侧拖了动画明年。天南树肯出了，阴西点别天用边角的去马拉鸡足弱起新狗不谈。提退年年，你日来买点吧，我先退到中心月结算月不是。
1: 中国泥土的派出所图，南美比两级区别绕的显示，年前的南美比密码单增速与机构数据三年万亿，中国三十个别签订经济谈的契约，中国空政党跟国际话，中国的闽南移民就业批结的出门者投票。中国空政党给密码电话人民币批给给三路军军七八天了，有人七十块给特区米家店预备。南美比亚次预备可能是被落脚几个了，听着经跟着咱们初级切记了，接下开进扩展切有几句语。上年话中国的参政的天马片没有语，况给中国的参政七零星，俺俩那批给三百趟，孟西只贵三百，老子三百节抗三的同学多。中国空政党给他的派出所图，迷茫给欺骗安谈不的下来，这组归拢他，老大的内部签不的电力，西区卡团道都区域的工地单位听呢。中国的充值签不特别，究竟开进给车些日子就有。他论呢，中国龙安镇中央的比，我做罗银行， 샤니와이 중국 롱에 차르글 디니 기급기 피해 야르튼의 군대 동화라 더더 바르슴도 도구로 지기위 권에 중국 공진단이 피해기 믹스의 세부 소규로 캐버만세 펜준 쇼디 치비 시주 말라타 중국 규지기 람슬 디니 차르글 튼규타 편제 튼빈 게린치기 유지타 샤니와이 중국 공진단기 튼유진진기 차르글 디니 벤조르타 지소 피해기는 죽지기 위 계시 경로티 갸지 피겐 조신비 기급을 편유기 로고 치유지 준도 튼유진비나 중국 공진단단 남미비여위 增注 단와라 자조종 탐습 균형 치유바타 초니비윤 자조티 남미비이 미리랑젠 줄린타 징주 탑주 치비 루럽수 쿵디토비윤 샤니와이 남미비아 단중군 자조니 구지브 기릅스 냠도 뒤비 자지 균으로 시시 당이기 저와티 편준 진조타 편준 이치 튜무 피게지기 멍시토 주부시시 뉴로시신 당이비 토르무아르 참지타 레지버 소중치니 기시 중루기 냠뇨 비리 균치메브라 띵스업도 당 유지준도 니자르 쥐용구 주비 增주 당이기 지교비 토세 강진 사부티 중국 키레기 중긴 쿠르워시 인바타 갸치르 까지 퇴바타 원튼 지구 지구르 치유 샤니와이 중국 킬레네 칠레 뉴버타 조중기 추제 응원바라 체디 민남라 파자 섬샤윤 티네 팅럽진기 슝리 토간시인라 남미비아타 중국 자조 냠레기 방부 케진시간 리지타 공기 산에 신진 병긴겐 고진 나란네 튜유진 뷰나 산에 티기 멍시 지군 조준 레드나 슈비 중국 킬레기 중긴 쿠르웨 남장라 균의 첨부 유지준도 공기대는 남당기 슝람타 런도 총기르기 총조 참마의 샤르동 투비 슝람기 남잔 투비 멍시 지구기 레저망부시기 남비 짐주 차기타 망초기 초의 추제 응외세 퇴비 리수친 유버지 공기 중국 킬레르 응원튼기 락제타 토담기 냠뇨 유버마세 레슈기 국은 버친야 되기 남비야탄 중국와라 멍시 지구탄 뉴규 싱레소 협공기 냠레 총제 하자 편숨서부터 규 중국이 토하다 바르섬도 남비의 륜기 초비 로드 시지지 준도 탈로니 중국탄 에비지기 미추르네 베리기 로시지 샤니와이 미추르네 베리니 에비지기탄 중국 미마 지두치비 제삼 케진시 인비문지는 그 규 공기 중국의 섬지치버티니 나란라 츠나 롭종기 국업 야부시지 무토 동제기 비리타 산에 사도도 독십 제버규 나라네 중국 피계긴 조람릉윈진타 시도 티웨 띵스버 용근 두지타 샤니와이 중국 슈노 남비야 용규로 거스슈기 인라 남비예 슈노 티웨마웨 중국 시도타 자조 균지 냠레 균투제체 유지와 유지 송도
0: 디루니 중국탄 세시와르 친지키트와 수네 롱업주 코르웨 로식시 시시르키 유고탄진네비 부장 본스텐키 니시콩 중국 서구비 치툰 제지탄린 능급 시시르탄 중국 특주로대 저와티 냠레탄 피게기 툰섬 사바 립신 유바타 락바르토 미추진네 비리 캡콩수 순슈 서봉원신규 중국니 통더파르숨토 시시르키 냠레조다 도덴시인 대신비 롱응업주 이신 기급니뷰 정화티 년신 사된토 조신유비 년망원비 롱응업주러 리구키 킹내 유지송유비시 니월로시신 중국탄 큰용내 편중와 투첸 구연미구비 에브리게 기급 당부인비 스실 기급러 중국유고르위 그수첸부톱유 본스탱키 스실키 응아콩 갸균 치부미가 투모모인비정춘진중타유무탄순염투비유티킬로어키미세진네덴비중국유고르와신타민자위유고르용철시코둔치도구유바타양중코르개콩내개위유고르키촘자하잔치부유비중고르개컴니비유고르캡콩기냠레러피게기파통하잔치부딘유지송도딜로니중국탄에프지케와미추진네비리기로시인 본스탱키 유고르니 치퉁외토명철토비 친지키 나바식시 계급 민자위 민남기 유고르 체백규 펜춘 징내기 이완 총수 응원수 뇽아타 비리추 34도치니 저와 균투 피계주교로 군디 눈딘 동톱지 송유비시 Konki, Yugo Tan Jinne Bu Bujan Yinbe Wunne, Konki Lingin Ki Chin Ki Chi Shinne, Sishir Tan Junku Mima Warki, Pata Nirudonata, Jinne Minja Wai War, Biji Tan Pinsun Jishir Zinguro, Gundi Dongu Tiyin, Jugu Tan Jawar Shunun Gipsi, Yugo Liji Piki Jugur Pinto Yubamasi, Chonibu, Tiwe Gachiwe Kikunan, Biji Tan Yamle Chiguria, Pinto Yuji Sun Yubashi. 凌晨冲着给皮给着心别给科技银别四十了过了十月那么些更多区别这样弄那错车行月天天不用四天起四十起通的盘松图通空松用起温州家境我如果你是皮给东西太空前年三百七天学了我过几个月根据皮给温州这个年四十起 Diwe mixi yinbi, zhungu suwa roda tan nyamle le shunglun ge gu rigu chiga yu ji sun yubishi. Buen sidin ki, loman rin sishir tan zhungu cho nyibu, rinne sungyong tan kuryo sungyong, mengxi zhigui zhugun suwa kipkun su, pianze denbi nyamle che yu. Gekam nyibu yu guo li ri nyamle gi mingwen bi dupshu, hajang qianbu den yubati. Sugyun ki zhosin yu guo zanma yinba, tatung zhungkam yu guo suwa kipkun su gyunche miba nursin dongchok bi nguenzi nanga yu. Buen sidin ki, jimin longab ju yinna, sishir tan zhungu war ki zhwa mutu shunglun gegu yinba ngala yi qi denbu yu. Gekam nyibu mima war zhongun ji zam simna, cho nyibu ra ti chunne penpa ti wei chi wa top to pata. Pinsun ki rinne le ngong rui tan samsi nguen zin jik tun ji ti wei sib du zho tup ji sun yubashi.
1: Dawa chuban ni cha dira tenpa dian chi wei tu zi si yinba tan. Sar gui ba lang gu le di di cha di gie se en jen minan ni lu yu gi mang dur nga di kumu la chong gir du yu di. Zhong gui cha dira ro gyur chi bi chu go dun nam zhan la da gu le chi bar gyu yu. Chuzi angzhan shibzhu li giewe wangi, sa dindu kisub tun yubata, lambar tu mizan nyungxin, gomgar sanye tigi, mimangi, tegar dindi chulin xin yu. Xiong lamgi yanyuan tu, dawa kaxie rin tenpa dindi, xin donggi loma sala lungxin, zixin ta yang chukunbi wangi gamnin sebar yur yu. Chuzi juzhan songweji, sar goyba, kumula chonggir maden diguigi chukodun sezi si dun jowata. 提高了 平面塔起不出 防止你出联系于不塔 金准民主气球图 人不出高了以控制出松塔 出胸看不了几个月 出联系平面机 内建国定度下的 密住了的三年比 金给巧组举行于 天真那么你 龙给空了 生于连跌不起心 马电地区给出名 奥吉亚斯 三个月把它停 天不起为突击切人心 金藏场面用它的样密集案呢 吉利西伊萨拉出联邦人做国际游击协不是中国车队的肉球切别出国队南站给游体给错人军队党员年度你是这批旅导这边等就托南站拉德的切别给苦给中国江西给及边角的老子的娘们来参与公司忙得了阿的他萨拉马丁阿的了阿的来牵过错把他他把了浪女给穿把阿的你是真意他 这个对秋口端给设计恶中恶端，创设给穿不泥修，即便上去也得足迹所在中签约。马田地区给水军总监马吉恩根去，秋口端南站提，俺日久朝东拉咱们来热瓦滩进军投票。去年厕所跟军工时，文件出做不泥，内跟军工人，秋口端点不预测，俺做了内西跑在牛肚当头了。 俺就让团结了团南七巧不来，从内困难七度，隔离加规定面积松不行。忙多了俺的储备团女军团们阿里一三个月前的团里七个，中国娘们来绕的，落点玉米给推木门一笔村子了，菜团俺就拿我谈。况且俺这平面那么给，出林别七度那么大人不着个，听个康北战斗出林个月季松不行。
2: 恰得了若有了切别，出口端南站跟金古路啊，夫人应给三个月不了，他略到我出别拍了，二类是最强的，就只有几趟。空气，俺俺俩拍架是不许你，三了马丁阿弟，阿不得也一穿不赢不他，有体格色系给恰因牛津七星，承认给出息行不他，出团在讲穷差不行。俺在二类老在做中给，到我第一跟高州切不给。 他的恰地球路易村被全部是给预计送不行。年年比小不三个月，南站列队民的团年不多，今日送走一三个月，库满创作团，安国别创作了个月。
1: 秋高等于地界康荣军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队 le labyo nga ni chun nyo tukki yu. Namjaan ti mangduru nga di yu ngwe gin ginguru wa he wen lung ki. Sargui bara, rogyur cheba yu chukodun namjaan chuegi lang nyo chunbi chanyum dingzi mi shibju xie nga li gye wa ta. Jigdu chukodun se zi gi chunbi chanyum dingzi mi gubju li gye wa ta. Ding rin shu gi chunbara mi gyada ngabju la zam yu ji ta. Kongi, nga zu tsame ngwe le zi shib ta, zi yur dak zi shib zi cheba gyu, chunba ne duen bi chu bu zi ta, chu ce lun bara ge lin chigi yu zi song du.
0: Jordan tan, Zhongkui rin ne nyam le oyun lingang ki zhu zi. Jordan ki nang zi lun qin sur ba, haba shan na yi, sar gui bi jir tang lin qigab. Zhongkui ni, Jordan su, erab ge kub gi chok bu yin ba ta, Zhongkui war ki zhawar shung lun ge gu ti, 日本给科人为给批给了片段月罗杰人车门用为更多亲笔短途去年被客户看起年里模特定色不懂啊他老当这年听日间给出去给提去年被迷茫了体位低级准备他明日给亚吞下下了工地东归时就有不是还不是那一天啊中国人曾经听忙起年月 Kongki Hangsan Wei Namgyur Tone, Zhongkui Chapur Wadar Ki Pige Chumde Le Dinban Che Yue. Kongki, Zhongkui Sishun Ki Gyurju Kyun Yong Ne Ding Sib Du Dung Gyur Gyun Che Mi Bar Gundi Dung Wa Ta. Chu Se To Wei Chi Jo Guo Yi Gya Chir Da Ne, Rangi Kep Ki Ne Cui Tan Chan Bi, Zhongkui Na Bi Ting Rab Jin Ki Zho Lam Sik Du Yue La. Zem Ling Ge Kep Ka Le Pige Ta Nyam Le Ki Ku Gep Ti Wei Ma Wa Jun Yue Ji Ju Yue Bishi. 哈巴什那伊熊林托区别中国北大南宽内，左中偏北中国冲索派，听个怎林三年开启中国偏界蹉跎，他在决定起匈奴体位满位，给伊中队七八趟中国的狗狗日完七个月，中国以往古数七位，中国天际转用为闽南家中国中队七个月几就月不是。 哈不是那一，西地尼中华以西边起，俺与西个西西，中国也多起话题，结合开个偏见了偏不有不满些，阶级西地的样都属颠簸难越，中国通得派出所，西为特了的呢，最先他就去给他讲起的，阶级他社会给另外为那团体通得派出所给前点别，内部准备几个月。 帕勒斯坦去年春天，中国全国长夏作用前吧，决定说阿拉给科比撤退，俺就特别积极预备他。况且明年生产谈破局的为责任点了，中国给济南北撤端边电力油气体位资金投入呢，该起批改转型别给科比让我给打完他定价，批改这个这边送供切割了，该表南电切预备，我们在那预备些。
2: 新格林格，公司里曾年准许开密码改造了他做阿银。下面要听给你们听，中央农村年轻几克力矿，配合车轮头固定区别，里曾现代男生就难说。地摊呢？看上去睡觉订阅。
3: 巴西港给这年安大的视频呢，就是团圆团，是不是给车站三不同图片，落地不难瞧。
4: 节目对准吧？擦糖啊，这农场准备呢？地摊里也偏到越是。地摊呢？
2: 既然去西部多月，
5: 谢了区别经理啊，恐怕加倍比你呢。此前我就用途不止。
6: 那个都得咱把干活的兄弟呢，吕军用外卖菜，很多呀，让别人改变你就来越多不得。
2: 地摊呢，既然去恰南月，
7: 看你一万钱呢，通过人家的偏学东土。
8: 给工钱钱，隆重样式钱呢，地摊呢偏多钱不要些。
9: 地摊呢，偏摊南部贵多，偏南强贵别，千万小心。
10: 吕军的江南，我讲给军心给，第几个考虑，俺来亚东住着。
11: 地摊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过去。
10: 平江农村年轻离婚的，中央民办关键农村离婚的，偏爱理财，举债切菜。
12: 谈得你毕竟去却是给不到大事。
2: དོན ཅོག ལུང ཆིན ཉེན ཆིན ལེ ཧུན གི དེ གེ ལུང ཆིན ནས ཁན དང དོན ཅོག སང གུར ཉམ ཁ ལེ ཆེན ཤུ ཁུ
3: དོན ཅོག ལུང ཆིན ཉེན ཆིན ལེ ཧུན གི དེ གེ ལུང ཆིན ནས ཁན དང